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됐다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번 30일 멋진 삶 만들기 30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한 많은 우리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멋진 삶 만들기 30일에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묻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반응해서 산 삶이 여러분의 남은 생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에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반응하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내 생에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반응한 그 삶이 여러분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생에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멋진 삶 만들기 30일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착역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멋진 삶 만들기 30일과 함께 나도 형제 도전팀과 함께 나도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겠다, 암송해야 되겠다 작심을 했는데 벌써 30일이 지나서 아무것도 외우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 여러분, 너무나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정적으로 사십시다. 오늘 용서하며 사랑합시다. 오늘 겸손히 사십시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력의 요일 중에 요일 가운데 Sunday, 일요일, Sunday는 있지만 Someday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언젠가라고 하는 Someday는 없다는 거예요. 네. 언젠가 내가 이 다음에 하지. 여러분, 그런 날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기뻐하고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뻐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기뻐해도 괜찮아요. 예.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예. 예. 여러분 너무 인상 쓰고 너무 무겁고 어둡게 살지 마시고 예.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섬기고 오늘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네. 오늘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멋진 삶 만들기 30일 동안에 예수님은 남은 생에 30일을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조명해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인 네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라, 온전히 사랑하라, 겸손히 배우라, 그리고 담대히 떠나라. 우리의 삶은 이 네 가지 원리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원리인 담대히 떠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담대히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는 담대히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히 떠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담대히 떠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간다 멋지게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담대히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삶에 영향력 있는 이미지를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유산으로 남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내가 유산으로 남긴 삶이라는 것이죠. 이미지란 무엇입니까? 이미지는 삶을 움직이는 영향력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레사 수녀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테레사 수녀님, 그러면 긍휼함, 자비함, 섬김, 여러분 그러한 영향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0: 학살, 폭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권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냐 이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주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이거죠. 좋은 이미지, 다시 말하면 좋은 영향력을 유산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유산으로 남긴 사람이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였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지어진 모래성 같이 여러분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뭔가 바쁘게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파도가 지나가면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좀 더 오래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고 잘 갔다, 시원섭섭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웃었다. 그래요.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었고 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웃었죠. 죽을 때 당신은 웃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울 수 있도록 하라. 네. 여러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헤어짐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 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에? 영향력을 줬다는 거죠. 뭔가 좋은 영향력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히 떠난다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유산으로 남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떠날 수 있는 좋은 유산을 남기려면 좋은 유산을 남기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유산을 남기겠다는, 좋은 영향력을 남겠다는 꿈이 있어야 되지. 어떤 꿈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 3절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유산을 남기겠다는 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은 바로 이 비전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요, 나 혼자 잘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이 한 가지에만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우리 가정을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이 커뮤니티가 복을 받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 이 킹덤 주림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이 킹덤 주림이 있어야죠. 우리 가족 식구들만 잘 살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공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 가정들을 향하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향해 축복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킹덤 주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여러분 이 킹덤 주림, 이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함께, 이 하나님의 꿈과 함께 여러분 어떤 유산을 남겨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눕니다. 첫 번째, 좋은 성품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좋은 성품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내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받는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변화됐다는 게 뭡니까?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건강해졌다, 뭐 많은 것을 누린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저 사람 성품이 달라졌다는 거죠. 성품이 달라졌다는 거죠. 성품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좋은 성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그 더러운 성질이 변화된다니까요. 더러운 성질이 변화된다니까요. 걸핏하면 싸우려 들고 말이죠. 뭐 조금 저가하면 그냥 핏대를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말이죠. 남을 함부로 대하고 아예 그냥 오해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해하기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기로 작정하지 말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이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넉넉하게 좀 받아들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해가 풀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매사에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말이죠. 매사에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 태어나서도 불평할 거리를 찾아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달라지는데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의 성품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성품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믿는 사람을 곁에 가면요, 곁에 가면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잘 믿는 사람을 보면요 누군가 속을 확 긁었는데 한번 쌩 웃는 거예요. 쌩 웃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열이 나지만 말이죠. 그 속에서 일어나서 에이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남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내가 무언가를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명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은요 성품을 남기는 것이지 유명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는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요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섬겼습니까? 자기 이름을 좀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섬겼습니까? 노벨 뭐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섬겼습니까? 아니죠. 유명해지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겸손히 섬겼을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존경을 한 거예요. 그의 이름이 유명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였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유명해지고자 목회를 하냐 이거예요. 목사가 명예를 좀 드러내고자 목회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난 인생 아닙니까? 목사가 남겨야 하는 것은 여러분 목자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성품.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가슴앓이 하는 그러한 목자, 진실한 목자, 겸손히 섬기는 목자,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남겨야 되는 영향력 있는 유산은 바로 좋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담대히 떠나는 삶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대히 떠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산으로 남길 때 우리가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내 생에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중한 관계를 맺으려면, 좋은 관계를 여러분 가지려면 여러분 먼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과 세상과 건강하게 결속하느냐 못하느냐는 첫 번째 관계를 맺는 부모와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네. 여러분, 내가 맺는 첫 번째 관계인 이 부모와의 관계가 내가 건강하게 공동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하고의 관계예요. 왜? 아버지는 권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건강한 공동체의 삶을 사느냐 아닌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권위인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니까 여러분 권위에 순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받고 하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데모하고 뛰쳐나가고 말이죠.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좋은 관계를 맺는데 싶은데 깨지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위에 대한 관계 회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죠.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남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이 부모와의 이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랑해야 합니다. 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과 함께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발끈하는 성격, 신경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물려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 성격의 결함, 신경질, 대화 없이 식구들과 지내는 일, 아내에게 무관심한 이 모든 것들, 아버지가 내려주신 내 생활 속에 받은 이 아버지의 영향력, 사슬 끊듯 오늘도 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는 참고 이해하고 듣기보다는 성질을 먼저 부리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그 원인을 알았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 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편지를 맺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지만 생전 처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 혼수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을 용서하고 이제 사랑합니다. 아들 올림. 여러분,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좋은 관계를 가족과 이웃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이 땅에 잘 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함께 사역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 좋은 관계를 유산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히 떠난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담대히 떠나고자 한다면 나눔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나눔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눌수록 갖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나눌수록 갖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눔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왜 어리석습니까?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 사람들에게는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내게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이 쥐고 있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길을 떠날 때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움켜쥐고 여러분 떠나봐요 여러분 그 짐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 보면요 초보는요 가방이 커요 일단 가방이 커요 예. 왜냐하면 여행길을 다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 간단하게 할 수 다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전거는요 가벼울수록 비쌉니다. 자전거는 가벼울수록 비싸요. 여러분 값싼 자전거를 보세요. 동네 값싼 자전거를 보세요. 여러분 값싼 자전거를 보면요 뭐 달려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악세서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는요 바구니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종도 달아놓고요 이렇게 벨을 달아놓고 그리고 뒤에는 또 뭔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가방이 달려있고 말이죠. 비싼 자전거 여러분 보세요. 비싼 자전거는요, 그래서 달려있다면 속도계 하나 달려있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그 자전거를 세워놓는 다리도 없어요. 그 받침대 있죠? 그 다리도 없습니다. 왜? 무거울까봐 다 띄워놓는 거예요. 가벼워야 잘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액세서리가 비싸서 안 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야 가벼워야 빠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벼울수록 더 비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사는 인생이 여러분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눔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나눔의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이 풀리고 나면 안정이 되고 나면 이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그럴까요?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내가 오늘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베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영향력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요 재능을 주셨고요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사를 여러분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녹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두 주 후에 저희 교회 미션 빌더 팀들이 우리 건축업에 종사하는 그래서 모여진 우리 사역팀 미션 빌더 팀들 6명이 IT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그리고 내게 주신 열정 그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돕기 위해 떠나요. 그리고 참 또 감사한 일은요 이분들을 위해서 또 몇 분이 세 분의 항공비를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도네이션을 또 해줬어요. 자기가 가지는 못하지만 자기에게 있는 물질로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서로를 축복하고 말이죠. 서로를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나눔의 이런 모습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제는 우리 4명의 1대1 제자 양육 사역팀이 중국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혜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그리고 이 제자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 땅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 떠났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을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재능, 은사, 건강 여러분 외로운 사람에게 내가 줄 것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오늘 누군가 당신의 따뜻한 포옹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나눔의 삶 아닙니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여러분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것도 나눔의 삶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운데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난번에 헌혈 그 캠페인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이 건강한 피를 누군가에게 나누겠다고 동참하고 말이죠. 장기기증 캠페인을 할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좋은 영향력 있는 유산을 남기려면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눔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담대히 떠나려면, 정말 여러분 담대히 떠나고자 한다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떠나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부모란 누굽니까? 하늘을 땅에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부모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의 삶 속에 심어주는 사람이 부모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자녀를 키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히 떠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맡겨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삶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에 내게 맡겨준 사람들,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 식구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때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시작될 1대1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참여하세요. 그래서 양육받고 그리고 양육자로 양육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쁨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얻은 자의 기쁨인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이 세워지는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누리다가 이 세상에서 함께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에도 여러분 참여하세요. 어떻게 하면 나를 변화시킨,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함께 참여하세요. 지난달에는요, 우리 고구마 전도팀이 4주에 걸쳐서 밴쿠버의 한 교회를 고구마 이 전도학교로 섬겼어요. 4주 동안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후에 그 밴쿠버로 가가지고 말이죠. 동계올림픽 기간이에요. 여러분, 교통이 뭐 만만치 않을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거기 가서 세미나로 또 인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함께 또 나아가서 실습하면서 이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다 마치고 다시 운전하고 돌아오면 밤 12시, 1시에 잠깐 자고 아침 또 일찍 일어나서 월요일날 출근하고 말이죠. 이걸 네 번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나누고자 달려가서 믿음을 여러분 유산으로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남긴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여러분 남겨야 될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가장 기뻐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간 순간 여러분이 가장 기뻐할 일이 뭐겠어요? 뭐 좋은 장소에 왔으니까 그것이 가장 기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가장 기뻐할 일은요, 내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한 형제가 나를 보고 달려와서는 내 손을 붙잡고 형제님,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천국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나와 우리 가족이 저 지옥에 있지 않냐고 이 천국에 여기 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담대히 떠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씨앗을 내가 심었지만 열매는 내 때에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될 그 영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식구 중에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식구 중에서, 사람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살아야 될 그 영혼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내가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기간 동안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서 내가 나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오늘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 속에 서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좋은 유산을, 영향력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성품과 좋은 관계와 그리고 나눔의 유산과 그런가 하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이 영원히 남을 유산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열정적으로 살고 오늘 온전히 사랑하고 오늘 겸손히 또한 배우고 그리고 담대히 떠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내가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그러한 멋진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두고 잠을 들었는데 내가 눈을 뜬 순간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이 네 가지 원리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 OG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방송은 지난 43년간의 역사와 북남미의 250여 개 지역 방송을 비롯하여 8개 언어 방송국을 가진 미국 최대의 기독교 선교 방송국입니다. 이곳 BBN에서는 날마다 어떤 사역을 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청취자분들께서는 매우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BBN 산하에서 성장하고 있는 저희 한국어 방송에서 어떤 사역들을 소개하며 전하고 있는지도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 소식을 알고 싶은 분들은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BBN 지구촌 소식지 신청이란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궁금해하신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식지를 보시면 방송을 통해 은혜받은 청취자 간증과 BBN 소식을 소개하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중앙에 준비된 BBN 지구촌 소식지 신청을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신 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Jesus is Christ and Jesus is risen. He is risen.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다 거짓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가짜라면 기독교는 가장 큰 사기 집단이 되는 거 많은 거예요.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인가 아닌가는 부활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 이것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부활이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것이다. 기절했던 것이다.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무덤에서 몰래 빠져나온 것이다. 아니 여러분,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찔리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그래서 세마포에 쌓여 돌문으로 닫힌 그 무덤에 놓이고 그리고 그 무덤을 용병들이, 로마 용병들이,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몰래 빠져나왔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주장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하는 일명 시체 도난설입니다. 시체 도난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사흘 만에 비어버린 이 사건을 두고 유대 지도자들이 퍼뜨린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지켰던 이 경비병들, 이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거짓말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는 부활했다라고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을 보면요, 그들도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0: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래서 모의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나왔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매수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라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만이 본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동시에 보았어요.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도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변했어요. 두려움에 떨던 겁쟁이들이 용감한 증인으로 순교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이 야고보, 이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했어요. 기독교의 핍박자였던 바울도 이 사울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순간 여러분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증인으로 변했습니다. 두렵고 떨던 그 무기력한 제자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새롭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가짜라면 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았다라고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이 말을 전하겠냐 이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했어요. 왜? 그것이 진실이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 무장한 거짓보다 헐벗은 진실이 강합니다. 결국 진실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세요. 내 삶을 맡기세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내 삶을 맡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장이 멈출 때 나는 승리합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 승리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먹고 마시고 현재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위해 살죠. 왜 헌신하고, 왜 희생하고, 왜 섬기고, 여러분 그건 다 무식한 거예요. 뭐하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끝인데, 얼마 안 남은 이 세상이 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의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돼요. 영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세요. 내 삶을 맡기세요. 오늘 저의 간절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해 눈을 뜰 때부터 인간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활에 대해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 눈을 뜰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절망과 무기력한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죽음에 대해, 사망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뭐냐? 너 아무것도 아니잖냐?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 바로 이 죄와 사망을 꾸짖는 거예요. 왜? 부활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누릴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치 않아도, 병으로 고통을 당하도, 암과 싸우고 있어도, 그래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 숨을 쉬어도 여러분 두려워 맙시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 몸은 죽어도 승리가 있어요. 주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삽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나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my future. 그분이 내 삶을, 내 미래를 인도하고 계시기 까닭에 뭐예요?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요. 나의 살아있는 것도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까닭에,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길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냥 용서하시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죄의 삯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죄값을 치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더 깊은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바라보고 가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역사, 그 하나님의 소원,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러므로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늘 공허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열방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주께 나와 주를 경배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선을 베풀고, 우리가 왜 생명을 바쳐서 오직까지 들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참는 것, 내가 인내하는 것, 내가 사랑을 베풀며 내가 인내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능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참으며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다음 부활절을, 2018년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작은 것이지만,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사용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 열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영재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란 사람을 친히 부르셔서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삭개오 그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 중에 죄인으로 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부르시는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살아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3번째
1: 김익도 목사님
2: 아이고 유계준 장로님
1: 그건 고생 많으셨디요
2: 고생이랄 게 뭐 있습니까? 가지고 간 성경 읽다가 나왔디요. 아, 그래. 장로님께서 내를 빼내신 거예요.
1: 아닙니다. 내는 뭔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한 성도들 덕분이디요.
2: 아, 그래요. 하여간 변변치 못한 종을 위해 기도를 해주신 것 감사를 드려야겠구만요.
1: 자, 가시디요.
2: 어디를 말입니까?
1: 어디긴 어딥니까? 교회로 가셔야 돼요. 자, 어서 오시라요.
0: 일본 경찰은 그렇게 김익두 목사를 풀어주었다. 김익두 목사의 석방 속에 그들은 다 숨긴 이유를 두고 있었다.
3: 아니, 김익두 목사를 저렇게 보내도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직 얻지 못했는데.
4: 김익두 목사를 우리가 조사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원래 그저 설교를 그렇게 하는 자 아닌가. 설교를 그만하라고 하면 몰라도 그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만 힘들어진다. 그렇게 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지 않는가?
5: 그렇지만...
4: 대신 산정현 교회에 경고를 했다.
5: 그 일 말입니까?
4: 조선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한다. 포졸 열이 도둑 한 명을 못 잡는다고.
5: 예,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4: 무슨 일은 벌어지고...

0: 감사를 드립니다.
1: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유계준 장로님이 힘을 많이 쓰신 거죠.
0: 유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2: 아닙니다. 이번 일은 고조고 산정연교회 교인들이 한 일입니다. 고자꾸 오게 제가 했다고 기르십니까?
3: 자. 이제 목사님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나중에 만나서 또 말씀들 나누시고 저 우리 평양역까지 배웅을 하십시다.
4: 상해에서 발간된 독립신문은 1925년에 박은식이 사장에 취임해서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자금과 일본의 방해로 그의 9월 25일자 189호를 마지막으로 정간되었다. 이로 인해 유계준 장로의 평양에서의 독립신문 보급의 일은 접어야 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의 일을 잃어버린 것이 못내 아쉬웠다.
5: 장로님,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나라를 위한 일을 시키실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세요.
1: 네,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무척이나 기뻐되시오. 그런데 그 기건마저 없어졌으니 많은 사람들이 만주와 중국에서 일본과 싸우는데 내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니 부인, 어제 이제는 내가 모르 우케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한단 말입니까?
5: 기다리세요. 나라를 위한 일이 꼭 총칼을 가지고 싸운 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 그리고 장로님처럼 군자금을 보내는 일도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 준비하고 계세요. 독립신문을 보급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주실 거예요.
1: 그보다 더 큰 일이요?
4: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유계준 장로와 산정현 교회를 위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

0: 시간은 흘렀다. 일본의 침략 속에 대한은 1930년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일본은 침략의 야수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고 그것은 각종 전쟁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그곳에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조선에 대한 수탈과 감시 등을 더 강하게 했다. 그것은 곧 한국교회의 회오리로 이어졌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사참배였던 것이다. 신사참배. 일본이 뿌려넣은 시험의 씨앗이 한국교회에 그리 큰 아픔으로 올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신사참배는 일본 거류민들을 위해서 민간에서 건립과 유지를 주도했다. 그러나 한일합병 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보호와 육성 아래 신사의 관공립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내선일체 정책 일환으로 우리 민족에게까지 강요되었다. 그러나 1925년 조선신궁 진좌제를 고비로 언론과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사립학교 학생들에게까지 강제로 신사에 참배시키는 정책의 시행은 보류했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대륙 침략에 눈이 어두운 일본은 이를 뒷받침할 사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기독교계 사립학교에까지 다시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1: 이거이 큰일이구만 기래. 애진고조군 노골 쪽으로다가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있으니까니 말이야. 그저 이를 욱한단 말이네. 이거이고 교회가 말려들면 안 되는데 말이디.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지위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그저 평범한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다네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주목받지 못하는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사실이 아닌 허구라면 저자는 왜 좀 더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른 유명한 장소에 예수님이 있었다라고 쓰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저희 BBM 방송의 복음 대화방에서 성경에 대한 궁금한 점을 사역자와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대화방의 주소는 www.bbn.org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최초의 원시 사회의 단위를 이 가정으로 구성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의 가정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과 성경 교육의 유일한 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미치는 교육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선이나 악에 대하여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만큼 그 비중이 큰 것입니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하나의 성격을 형성시켜주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의 인격이 성장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학교이며 그곳의 위대한 교사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의 가장 독특하고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사역에 깊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이고 물질적으로도 다른 어떤 방송보다도 방송사역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큰 방송이 바로 BBN입니다. 특별히 ITL 카드를 통해서 BBN을 알리는 사역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 일에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 계시면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2: 요엘 제1장. 여호와께서 부델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검이나

0: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인하여 굵은 배로 통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타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밑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지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1: 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비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혜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되는 제사장

0: 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환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늦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1: 제3장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지리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고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팔불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요엘 1장에서 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당신의 삶을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평가의 기준은 재물과 권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해로 이끌었느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땅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상급을 위한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투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이제 계속해서 우리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번 나누었어요. 오늘 그 7장 51절로 53절까지 이제 드디어 그 시대의 종교 관원들을 관원들의 그 비난을 받게 되고 그 비난이 이 스데반을 참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51절로 53절로 시작을 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육신으로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었으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대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청종했던 만큼도 청조하지 않고 있다, 따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그 담대하고 또 얼마나 성경에 정통하고 얼마나 영적인 직감을 가지고 있는 설교인지 우리가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의 구출을 상기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출자로 삼으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광야의 경험은 하나님께 대한 일련의 배반이었고 금송아지를 드리는 데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찌 보면 좀 전염병처럼 그 땅에서 다시 일어났고 그 결과 바벨론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인도했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천국의 길을 마련하였던 예수님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비난하기를 율법이 천사들의 사역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경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천사들에 의해 알려졌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뭐 그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들은 배반자들이요, 그분을 살인한 살인자들이다. 이것이 스데반이 분명하게 논고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스데반은 최초 교회의 순교자가 됐는데 이제 7장의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다소의 그 바울, 사울이죠. 이제 바울 되기 이전이니까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7장 5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정말로 그들이 스데반에게 했던 말로 인해서 그 스데반이 한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스데반을 증오했다. 참 이거 놀랍기만 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5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 우편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잖아요. 뭐 세상이야 뭐 우의정 좌의정이 있고 뭐 오른편에 저 사람은 내 오른편이야 저 사람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지만 과연 영의 세계인 하나님께도 그럴 수가 있을까? 때문에 하나님 우편이라 우편 이런 이 그 위치적인 의미는 탁월함의 위치, 영광의 위치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오른편 왼편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면 온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구속이 끝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역사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주님은 그분의 첫 순교자를 영접하기 위해 서서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왜 예수님이 서 계셨느냐?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저 순교하는 스데반을 앉아서 보실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안타까움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서서 보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참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6절로 58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두 사람 스데반과 다소의 바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때는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양쪽으로 반대편에 서 있었죠. 각각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와 반대되는 뜻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장 59절로 60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잠든 그의 시체를 안치시키는 거죠. 스데반은 그를 만나려고 서 계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스데반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 떠나간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다른 청년,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이는 바리새인이었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 자였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때 하늘을 아마 쳐다보았을 수도 있죠. 확신컨대 이 사울은 사모하여 올려다보았을 것이고 스스로를 이렇게 인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오호,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 친구는 무엇이 보인다고 하니, 아, 나도 저것을 보고 싶다. 아, 내 마음이 공허하다. 아마 이 스데반은 사울에게 굉장한 증언자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는 바로는 스데반은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추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예고해 주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그 역사의 배경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8장으로 넘어가겠는데 찬송하기 전에 우리가 8장 좀 이 서론을 조금 말씀드리고 찬송하고 이 8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게요. 이 8장은 사도행전의 두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주님의 위임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입각해서 사도행전을 구분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8장에서부터 12장, 바로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다른 때와는 아주 다른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죠. 7장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쳤던 두 청년을 함께 보여주었어요.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였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젊은이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첫 순교자가 되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돌로 쳤던 바리새인 젊은 사람 누구죠? 사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소개되면서 그렇게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그렇게 나아가는 순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셔드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기억하자 했었죠.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주동자였던 당시 사울 두 사람을 보자 했습니다. 자, 8장 1절로 가보죠.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스데반을 핍박하는 데 주동했었고 또 그런 사람은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그러니까 다소의 사울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고 상당히 놀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그곳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았던 거죠. 청년 사울도 아마 쳐다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는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를 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도 그것을 보고 싶어 했겠죠. 왜냐하면 그의 사모함이 대단했었잖아요. 그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예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믿기로는 스데반은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그 어떤 뭐 길을 좀 놓아준 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우두머리였어요. 이것이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가 교회의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주저앉게 되었고 다소의 사울이 핍박을 선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음 지역인 것이거든요. 유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본인은 여기서 기독교 장례에 관해서 조금 좀 언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그 의문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뭐 어릴 때만 하더라도 또 부목사하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화장을 하는 것이 안 된다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거반적으로 화장을 하잖아요. 저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화장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부당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화장한다 해서 구원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때 안식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장례를 그렇게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활 때까지 안식할 수 있기 위하여 어찌 보면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그 매기 목사님의 그 강해를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매기 목사님은 이 화장하는 쪽이 아니라 이 그저 이 매장하는 쪽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소개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문화도 문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부활 때 일으킬 사람을 못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매장을 하더라도 그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것은 그건 뭐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하늘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리스도 앞으로 참 그 영광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몸은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몸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고 봐요. 자, 어쨌건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3절로 넘어가 보죠.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얼마나 열심히 가득 찬 청년이었는지요. 그는 나중에 그 자신에 관해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적기를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수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로 가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우리는 핍박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 사실 핍박은 교회를 훼방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을 더욱 촉진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도 그가 로마 옥중에 갇힌 후에 이와 똑같은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교회가 결코 외부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8장에서 나중에 살피겠지만 교회는 오히려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 번 더 제가 그래서 강조를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경이로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두 번째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되시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당신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지금 제자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까지가 6절로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스데반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은사들을 가졌는데 이제 우리는 빌립이 그와 동일한 은사를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그런 은사들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었던 자들이 가졌던 겁니다. 그 후 성경의 정경이 완성되면서 그러한 기사와 표적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바른 교리가 참 신자의 표준이 되었던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에 이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잘 받아들이자 그 각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주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그곳에서 급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는 뭐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신자들도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불신자들이라도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기와 같은 사람들을 다음 절에서 보게 되는데 9절 봐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래서 여기서 자칭 큰 자니 스스로를 지켜 세웠다는 그런 말이 되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도 많지 않습니까? 신이 은사 뭐 이런 거 하면서 스스로 막 자기를 높이는 종종 그들에게 참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치 자신만이 이런 은사를 특별히 행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 너무도 많잖아요.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자칭 큰 자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10절 11절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의 놀람으로 저희 청종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 마술사 시몬을 신으로 생각했던 거죠. 마치 이 사람처럼 오늘날도 마술에 걸려 뭐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로보암 이후에 왕이 된 여섯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사람 중에 세 사람은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역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지낸 나답입니다. 나답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자, 본문 15장 25절 잠시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요? 2년 동안. 근데 여기 2년은 횟수로 2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5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5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러니까 둘째 해에 왕이 되어서, 아사왕 둘째 해에 왕이 되어서 아사왕 셋째 해에 죽임을 당했으니까 실제로는 몇 년을 왕노릇 한 것입니까? 1년 한 거죠. 1년. 만으로는 한 1년. 그러나 횟수로는 어쨌든 2해 동안 왕노릇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 악한 왕이었습니다. 15장 26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그 악한 행동들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라. 그래서 바사라는 사람이 이 나답을 죽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 왕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막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그의 부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하 장군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사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바알은 태양이다. 바알이 듣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라는 이 이름의 의미만 봐도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참 우상숭배를 했는지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 나답은 바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사입니다. 이 사람은 24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15장 33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 사람은 몇 년 왕위에 있었습니까? 24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15장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이 바사가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그 전의 왕,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왕이 되고 나서는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히야 선지자가 했던 말 그대로 이루어 좋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을 여로보암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바사에 의해서 이 말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죠. 여로보암 집안의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는데 진짜 바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사가 하나님이 어쨌든 이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자기를 통해서 결국 그 여로보암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이제 다 죽였으면 그 여로보암 집안의 범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어쨌든 자기를 들어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은 바사가 좋은 왕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우상숭배다가 나에 의해서 저렇게 다 저 집안이 저렇게 됐으니 이제부터 나라도 하나님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좋은 왕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15장 34절 보겠습니다. 15장 34절.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 사람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즉 악을 행했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예

0: 후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16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집안에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번에는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바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후 선지자가 바사 왕에게 한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에 보면 또 다른 예후가 나옵니다. 방금 읽은 예후는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열왕기 하 9장과 10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가 나옵니다.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는 선지자고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나오는 예후는 이스라엘의 10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었지만 그 중에 조금 나은 왕이 예후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집안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심판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사의 집안을 그렇게 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16장 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그러니까 바사, 네가 우상 숭배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내가 네 집안을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한 뜻이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바사의 집안을 싹 쓸어버리냐?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여로보암의 집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바사의 집안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16장 7절 보겠습니다.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중요한 표현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에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여로보암의 집.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사를 벌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사가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린 그 죄로 인해서 사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한 바사를 또 그 일 때문에도 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시지만 악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룟 유다라든가 빌라도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룟 유다, 빌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죠. 정말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누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느냐? 가룟 유다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와 빌라도가 잘한 일이냐? 천만에요. 그건 잘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지느냐? 가룟 유다와 빌라도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바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바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바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여로보암의 집안을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사가 상받을 일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막 죽이는 것은 그거는 잘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악역하면 안 좋아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여러분 그 일에 악역 맡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나서서 앞장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하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안 쓸어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런데 바하사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또 바하사의 집안을 그렇게 쓸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바하사로 하여금 주권자가 되게 하신 분은 또 누군 줄 아십니까?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그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신 분은 또 누구냐?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16장 2절 보겠습니다. 16장 2절.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누가 주권자가 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하사로 하여금 주권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바하사는 자기가 반란의 성공을, 쿠데타의 성공해서 왕이 됐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결국 바하사로 하여금 주권자, 왕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걸 지금 바하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뭐 다 사람이 하는 것 같고 정치가 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왕이나 대통령을 세우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예. 뭐 국민들이 세우고 뭐 여론이 만들고 어쩌고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왕, 총리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악역을 우리가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끌어내릴 수도 있겠죠. 인간의 힘으로 왕이나 대통령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뭘 하시느냐?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16장 7절 끝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7절 끝부분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바사의 잘못 중에는 그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린 그 죄가 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은 또 이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엘라에 대해서 왕 이름은 엘라입니다. 이 사람은 바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본문 16장 8절 보겠습니다. 16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바사의 아들 엘라는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요? 2년 동안, 2년. 이것도 역시 햇수로 2년입니다. 16장 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다음에 16장 15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또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햇수로는 2년, 실제로는 1년 왕위에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1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16장 9절 10절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이 엘라는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에서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란의 역사,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므리입니다. 이 시므리는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16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했느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후 선지자가 했던 말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예후 선지자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16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죽은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예후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르겠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이제 이 시므리는 그럼 또 어떻게 되느냐? 바사의 집안을 싹 쓸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래 왕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7일 왕이었습니다. 자, 16장 15절 보겠습니다. 16장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며칠 동안 왕이 되었다고요? 7일 동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틀어서 제일 짧게 왕위에 있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7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왕위에 있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석 달 왕위에 있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7일. 시므리가 7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16장 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5절 하반절. 아,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하반절. 예, 15절 하반절.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 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자, 지금 방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고 하면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 이제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가 하면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시므리가 그 전 왕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므리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시므리가 있는 그 왕궁을 이제 포위를 하죠. 뱅 이렇게 둘러쌉니다.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고 시므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있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불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도 우리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 보겠습니다. 16장 19절. 이는 이제 불에 이제 다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7일 딱 왕하다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포위된 것을 알고서는 죽을 것 알고서는 자기 왕궁에 불을 질러서 그 속에서 결국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섯 번째 왕입니다. 시므리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오므리를 추종하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디브니라는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파와 디브니파가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오므리파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16장 21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티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오므리파 사람들이 이겨서 이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의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이 시므리는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은 디르사에서 통치를 하고 나머지 6년은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지금까지는 디르사였어요. 디르사. 그런데 이제 이 시므리가 그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16장 24절 보겠습니다. 16장 24절.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디르사에서 이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므리 왕이에요. 오므리. 예, 오므리. 또 디르사가 수도로 되기 전에는 어디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가 하면 세겜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세겜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르사로 옮기게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왕들은 다 디르사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이 6년 거기서 통치하다가 나머지 6년은 이제 사마리아를 사서 그쪽으로 수도를 정하고 거기서 통치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원주인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세멜이에요. 세멜.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멜, 사마리아 좀 비슷하지요.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지켜보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망대라는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지대가 약간 언덕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아주 수도로서는 좋은 입지죠. 그래서 이 오므리가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를 정하고 이름도 사마리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이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16장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전에 왕들보다 더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은 누군가 하면 아합입니다. 이 사람은 오므리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16장 29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상당히 오래 통치를 했죠. 22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지금까지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30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악한 왕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더 악했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제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 또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악한 그런 왕이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데는 아내를 이세벨을 얻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 큽니다. 아내를 이세벨을 맞이한 거예요.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여자입니다. 아주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 여자고 또 사람들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시돈의 왕의 딸이에요. 공주예요. 근데 그 시돈의 왕 이름이 뭔가 하면 엣발이에요. 엣발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바알의 사람, 바알이 그와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얼마나 바알을 열렬히 숭배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대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합의 아내가 되다 보니까 아합도 그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죠?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아합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16장 31절을 보니까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을 이 사람이 만든 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은 정말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누구와 결혼하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믿음이 좋아져야죠. 내 자신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저 세상에서 맨날 노는데 믿음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내 배우자도 믿음 좋은 사람 만날 때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사위나 며느리 보셔야 되는 분 계시면 뭐 다른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뭐 세상적인 실력 뭐 인물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전혀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보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위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보시고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만약에 예수 안 믿으면 일단은 그냥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돼. 정 두 사람이 정말 죽고 못 사는 좋은 사이다? 그러면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결혼을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아합왕 시대에 얻은 일이 또 있었는가 하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6장 34절 보겠습니다. 16장 34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완전히 무너뜨리고 난 뒤에 한 말이 이거예요. 누구라도 이제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니면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뭐 이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히엘이 겁도 없이 이제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기초를 쌓을 때에 아들을 맏아들을 잃고 그리고 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한 말이 530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히엘이 큰 아들만 잃었을 때 아차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멈췄으면 되는데 또 이 사람 끝까지도 계속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맏아들도 죽고 막내아들도 죽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5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존중하고 지키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잘되는 비결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여섯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피로 물든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정말 바르게 살아감으로 우리나라가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JBBN 한국방송의 방송사역에 동참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오신 그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으로 지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한다. 몇 장 몇 절요? 아모스 3장 7절. 아마 이 말씀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좀 열심히 있어서 막 다니는 사람들 이 말씀 딱 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어떤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진짜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가짜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진짜 선지자 알려주겠죠. 그럼 진짜 선지자 중에도 어떤 선지자 알려줄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알려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그 날과 그때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찬양대 찬송 가사가 예수님께서 왜 고통당했나? 왜 찢기셨나? 왜 날 사랑하셨나? 그런 가사였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왜 그렇게 찢기셨나?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 속에서 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원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원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심으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는 그 과정들, 이게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예측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워요.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신앙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 믿는 가장 단순해져요. 그런데 자꾸만 복잡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신앙이 어떤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추구해도 머리를 어지러울 거예요. 정말 한글을 몰라도 상관없거든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사랑만 들으면 눈물을 절절 흘려요. 지난주에 경기도 모임에 갔을 때에 저 김포에서 우리 모임 요인 민속촌 입구인데요. 2시간 걸려서 왔더라고요.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이분이 그냥 10대인데 그냥 눈물 줄줄 흘려요.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니신 분이래요. 처음에는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또 이제 이사를 해서 또 다른 곳에 좀 2년 있다가 자기 이모가 저 설교를 속에서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그 순복음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감사가 되는데 왜 자꾸 십자가 예수님 얘기를 안 해주느냐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모가 이제 들어봐라 그래서 2년 전부터 듣다가 이제 오셨다 그러는데요. 그게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든지 뭐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찬송 방금 가사를 내가 이 찬송 찬양하는데 그 가사를

하나만 남아서 참 좋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말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버릴 게, 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면,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머리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설교 시간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멀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멀미 심하게 하시는 분 계세요? 멀미 차 타면 심하게 하시는 분? 아, 전에는 많이 했습니까? 예, 요즘은 안 하십니까? 예, 멀미를 왜 하느냐 하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리 멀미를 심해도요, 운전대를 자꾸 운전하면 멀미가 없어져요. 그럼 운전을 안 하면 왜 멀미가 나오는지 하면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운전을 하면, 아, 우회전이구나, 좌회전이구나 하니까, 이미 우회전이구나 하면 우리 뇌에서 몸의 균형을 이 안에 균형축에 가서 전달하는 거죠. 야,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꺾어지니까 자기 몸이 스스로 뇌가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어지러워요. 제가 전에 목사들 한번 1박 2일로 관광버스로 저, 그, 시찰하러 가는데요. 그런데 차가 관광버스로 좋은 버스예요. 자리가 널널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인데 그 승합차를 몰고 따라 오는 거죠. 1박 2일을.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를 못 탄대요. 운전 안 하면 멀미가 심해서. 혹시 여러분 멀미 하시는 분 있으면 운전석 딱 옆에 앉아서 앞에 길을 보면 좀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우회전 하는지 좌회전인지 모르니까 몸이 쏠리잖아요. 그때 내가 명령을 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니까 민감할수록 이게 더 어지러운 거죠. 막 멀미가 난대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럼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멀미 문제래요. 그 뇌과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그 뭐 뇌과학자가 말인데, 우리 그거 선전하는 거 보면 운전은 안 해도 되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테이블 앉고 둘러서 막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무인 자동차 시대에. 그때 제일 멀지 골치 아픈 게 뭐예요? 멀미 문제래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 인생도 사실은 예측하고 살고 싶어요. 그냥 살고 싶어요. 예측하고 살고 싶죠. 그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도 들잖아요. 만약에 내가 죽을 때까지 전혀 암 안 걸릴 것 같으면 암 보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교통사고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난다는 확실히 있다면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런데 교통보험 뭐 이렇게 암 보험 들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 암 오면 어떻게 될지, 머리 아파요,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장래일에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점집에 가는 거죠. 좀 고등하면 종교를 기이하는 거죠. 왜? 신이시여, 나의 앞날을 평탄케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정성을 바치겠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온 이유가 뭐예요? 장래일에 예측이 안 되니까 신이 알아서 험한 일은 안 당하게 해주시고 삼재는 피하게 해주시고. 삼재가 뭔지 아세요? 어떤 재수 없는 일은 안 일어나게 하시고, 원화소복이에요. 화는 멀리하고 복은 가까이 불러들이게 해주옵소서. 이게 미신이며, 이게 좀 고동종결해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은 신에게 비는 거예요. 왜? 예측해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여러분 인생이 굽은 게 많죠? 이거 피집니까? 피집니까?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아니, 하나님 굳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내 마음은 빨리 이 인생이 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굳게 했는데 누가 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지금 아픈 수 대상부 진짜 아프거든요. 적어도 좀 아파서 봐서 알아요.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이 대상부신 언제 끝나느냐? 약 5일분밖에 안 줘요. 그게 다른 그 대상부 특효약은 5일반. 그러면 낫고 나면 다른 약으로 대치를 했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언제 이게 끝나느냐? 여러분 흔히 말하잖아요. 캄캄한 터널 같은데 이게 언제 끝나느냐? 왜 인생이 안 피느냐? 아, 지구명에도 뭐 볕달 날이 있다 그러더만은 뭐 쨍하고 햇달 날이 있다 그러더만 언제 내 인생에는 지구에 볕이 좀 덜 난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게 하신 건 사람은 예, 바르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의 터널을 왔다 그러지만 잠시 잠깐 기쁨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기쁨이 더 많았는데 우리의 욕망이 크다 보니까 기쁨이 작아 보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기쁨이 훨씬 많아.

0: 하세요. 감사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욕망이 커서 그래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빵긋빵긋 웃었던 그 기쁨. 그죠? 그건 누구도, 예, 부모 아니면 맛볼 수 없던 그 기쁨을 맛보았는데, 걔가 좀 커서 애 먹인다고, 이놈의 자식은 평생 내 애 맘인데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준 기쁨은 그 애 먹이보다 더 큰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크니까 자꾸만 이 원수를 만나가지고, 누구 보고 그래요? 이 원수를 만나가지고 남편 보고 그러잖아요. 뭐 또 남편은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공고한 날보다 사실은 형통한 날 기쁜 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은 기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장래 일을 예측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의 장래 일을 예측 못하게 해두신 거예요. 만약 우리 장래를 우리가 예측하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죠. 물론 예측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종교성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들의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를 온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날하고 공한 이렇게 섞어두셨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요. 야 이제 숨쉴만하다 싶으면 어떻게 또 갑자기 공한 날이 닥치고 그때는 뭐 하라고요?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성경에 생각 좀 하라, 기도 좀 하란 말이에요. 공고한 일이 닥칠 때에 나 죽겠다고 고함 지르지 말고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에요. 아까 찬양대 찬양할 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이 벌레 같은, 벌레라면서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살찌고 피 흘리신 그분이 계시고 그 사랑한다면 이 공고한 날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 별거 아니라고 넘길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신분은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로 다 이뤘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훅 들어오게 되면 내 인생 갈 죽을 때까지 구분 지은 길로 가더라도 그 끝이 생명의 길이면 됐잖아요. 이런 걸 믿음이라 그래요. 왜 안 피워줍니까? 안 피워줍니까? 자꾸 사투리가 나와서 왜 안 피워줍니까? 내 인생 너 인생 피워주면 너 인생 피워주면 너 날 안 믿을 거야. 너 인생 펴주면 네 뜻대로 됐다면 너 절대로 날 의지 안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길을 섞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발견되는 자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발견되는 자리는 캄캄한 그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캄캄한 밤에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하나님이 캄캄한 데 나타난다 그래. 하나님이 캄캄한 중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캄캄한 데 숨어 계시는가? 어제 우리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오후 설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캄캄한, 그 캄캄한 밤중에 나타났느냐라고 하니까 그 고난의 끝에 나타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캄캄하고 동굴 같고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이 굽은 길이 언제 좀 펴질까?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세요? 점치는 사람에게 찾아갔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누구한테 찾아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시간 하는 사람에게 찾아갈래요? 한 10시간 기도하는 사람 찾아갈래요? 10시간 좀 기도하는 사람 찾아가요. 그러면 우리의 앞일을 얘기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해 줘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니까요. 그게 하나씩 탁탁 맞는단 말이에요. 다 틀리면 안 믿을 건데 한 10개 중에 한 3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목숨을 걸어요. 10개 중에 한 개만 딱 맞아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사람에게 뛰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왜? 예측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측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딱 사람을 사로잡아버리면 늘 그 사람의 물으러 가야 돼요. 그 점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요? 점치러 가요. 한국에 점집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주 고객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점집 문 닫는데요.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들이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측하고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오늘 그날과 같대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왜 알고 싶어요? 그날과 같대를. 준비하려고. 그날과 그때를 알고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미 이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가서 어떤 내 장래 일을 헤아려 알게 좀 이렇게 기도 받으러 갈 때요. 장래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도 얘기를 해요.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의 재림 날짜 그 예측했는지 아세요? 2세기도 있었어요. 2세기 때도. 5세기도 있었고 6세기, 7세기 제일 심한 때가 1세기 그 1000년 때, 밀레니엄 때, 밀레니엄. 더 심한 때는 2000년 됐을 때, 밀레니엄. 그러니까 1000년 단위로 야, 종말일 거야.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요. 실제로 비행기 왕복 티켓 말고 예루살렘에 관한 편도 비행 티켓 가서 예루살렘 갔다니까. 왜요? 거기에 누가 온다고? 예수님 거기 시온산에 재림한다고. 실제 간 사람들 있어요. 2000년 때에. 우리나라는요. 1988년도. 그러니까 뭐 정통이든 이단이든 예수 재림 그거 다 조사해서 연구 발표는 한 5시간 해도 모자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러기에 따라가. 우리나라에도 유명하다는 사람들 재림 예측한 사람 많아요. 그거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따라가요? 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딱 준비해 있다가 나는 들림 받아야지. 절대로 그렇게 안 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삼위일체가 어찌 돼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는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만 안다. 너희는 몰라도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언제 예수님 재림을 하느냐면 막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막 소식이 일어나는 그럴 때 안 오십니다. 평안할 때에.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 아주 조용할 때에. 그냥 일상적으로 일을 해요. 똑같이 밭에 일하고 똑같이 맷돌을 갈아요. 그런데 한 사람 데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휴거 얘기 아니에요. 똑같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데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과 그 때를 알려고 예측하면 그건 반드시 미혹에 빠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날과 그 때를 교회에서 수많이 이제 예측을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왜 사람들이 또 그런 데 넘어가느냐 하면요. 아모스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한다. 몇 장 몇 절요? 아모스 3장 7절. 아마 이 말씀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좀 열심히 있어서 막 다니는 사람들 이 말씀 딱 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어떤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진짜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가짜 선지자에게 알려줄까요? 진짜 선지자 알려주겠죠. 그럼 진짜 선지자 중에도 어떤 선지자 알려줄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알려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 제가 어제 어느 설교를 잠시 들어봤어요. 여자 목사입니다. 자기는 하루에 기도를 막 언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뭐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자기는 기도하는 시간 몇 시간인지 몰랐다 그래요. 그래 딸아 너는 나에게 참 기도 많이 한다. 너는 하루에 10시간 기도한다고 주님 알려주시더래요.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거.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10시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받으러 가요. 그래서 딱 손 넣고 기도했더니 막 병이 고쳤다. 얼마나 많이 따라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할 일을 미리 알려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남쪽 유다 사람들 그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해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이 나라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멸망합니다. 이걸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했잖아요. 너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그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멸망하는 날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그래서 회개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그럼 멸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회개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회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의 날이 기쁨과 영광의 날이에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지 주님 오시는 날 예측해서 내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가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종교성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럼 지난주 보았던 말씀 32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걸 가지고 무화과 비유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파괴,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인자가 가깝다는 말이 재림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성령 임하심이라는 거죠. 왜?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을 딱 보니까 요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말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그럼 예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인자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 그게 무슨 상태예요? 우리 옛날에 신학 다닐 때 야 이게 어망인데 영어 어망인데 너희 사이 그럼 너 나 둘만 있으면 사이가 되나? 아, 적어도 세 사람, 둘 있어 사이가 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럼 둘, 그럼 세 명은 너,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사람 안으로 얘기하세요? 두세 사람. 아,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교회구나. 이렇게도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곳에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잖아요. 아들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을 그때는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은 지금 뭘 맛보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려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니까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거죠. 그걸 또 놀랍게 변화산에서 직접 목격하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너희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너희 하나님 나라야. 근데 예수님 떠나시잖아요. 막 걱정해서 제자들이. 근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중첩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된 자들은 정말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재림할 마지막 날을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날만 기다리면 안 돼요. 지금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와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우리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해요. 그 예수님의 피 왜 흘렸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삼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누가 우리 안에 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셔야 돼요. 근데 몸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봐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도 완성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은 보증금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뭘 알게 되냐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날과 그때의 완성임을 알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임을 알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이 그곳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심판이 십자가로 이미 완료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확정돼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너 예수 믿었니? 안 믿어? 이거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증거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자가 받을 벌이 뭔지 아느냐?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입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제사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딱 심판의 기준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뭐 동쪽으로 이사가라 서쪽으로 이사가라 그런 얘기 아니시고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성경에 안 나타나는 구체적인 이야기에 담배 필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술을 먹지 말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데 보지도 말라 있어요. 술 보지도 말라. 특히 술이 땡기는 사람 술을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 정말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내가 밥을 살까요? 말까요? 오늘 차값을 내가 낼까요? 말까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십니다. 다 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실까요? 네가 체면 차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네 이름 내려고 하려면 하지 마라. 그런데 정말로 은혜가 감사해서 형제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싶으면 네가 손해본적으로 해.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시해요. 성령의 소유를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대요. 안 들리기는 지 욕심이 커서 안 들리는 거죠. 다 들려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은 물의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럼 천국은 그런 것이잖아요. 물의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럼 자기 이익 구하지 않으면 너의 이익을 먼저 구하잖아요. 이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인도 확실하게 100%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소유가 너무 커서 성령의 소유를 전부 다 기막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여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종말에 영해요. 세상 끝난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천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지겹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천국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천국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VPN이 인터넷을 통한 방송을 시작한 것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 인구를 향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래로 저희는 중국어와 일본어로 시작해서 한국어를 비롯해서 총 8개 언어로 인터넷을 사용한 라디오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저희들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BBN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BBN을 소개하는 일에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방송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중 드라마 사슬을 끊고 프레드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에 소개될 이 남자는 수년 동안 실제적이고 영구적인 주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노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죠. 국적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 곳을 떠돌며 여행하면서 내면에 숨겨진 사슬을 발견하기 전까지 스스로를 새처럼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그 숨겨진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요. 독일에서 태어난 이 남자는 8살 때 고아가 되어 바이에른에 있는 수양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프레드 트라우트너의 실화 간증입니다.
1: 저는 그 수양가정에서 6년 동안 살았고 늘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를 받아준 곳에 감사했죠. 14살 때 그분들은 저를 작센에 있는 한 호텔로 보냈고 그곳에서 피콜로라고 불리는 보조 웨이터로서 도제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좋은 웨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도제식 훈련을 받아야 했고 그 훈련은 혹독했죠. 그 후 저는 디셀도르프에서 웨이터 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앤트워프시의 벨기에 항구로 이직했죠. 이 무렵 저는 집도 친척도 책임감도 전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전혀 없었죠. 제 마음은 냉담했고 제 자신과 내면의 욕구를 빼고는 온통 공허했습니다. 제 삶은 두 가지로만 구성되었습니다. 곧 고객들에게 미소 짓고 그들이 옳고 그르건 상관없이 친절히 응대하는 삶이요. 그리고 술을 마셨죠.
2: 그래, 다른 무례한 고객들에 지쳤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으시군요. 되기 원하면 내가 스튜어드 자리를 얻어줄 수 있어요.
3: 화물선 위에서요? 그건 좀 다른 직종일 텐데요.
2: 화물선엔 일반 승객들은 많지가 않아요. 세련된 서비스를 해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죠. 설령 스튜어드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해도 기분 좋게 웃어 넘겨줄 분위기거든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혹시 뱃멀미 해요?
3: 잘 모르겠어요.
2: 꼭 알아둬야 해요. 화물선에선 스튜어드가 술 마시는 건 용납되지만 뱃멀미를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어때요?
3: 네, 괜찮은 것 같네요. 저 선배님 실례합니다만 그 증기선 회사에서 저에게 리페호로 승선하라고 했습니다.
4: 아, 그래서 뭐? 곧 출항할 준비하고 있는 거 안 보여?
3: 몰랐습니다.
4: 사무실에서 파견된 자네 같은 사원들 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어. 뭐 스스로를 대단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자네가 갑판 위에 오르게 되는 유일한 때는 배가 부두까지 빠르게 갈 때밖에 없다고.
3: 선배님, 전 사원이 아닙니다. 전 스튜어드예요.
4: 그래? 우린 저녁 식사 시간까지 해협에 갈 예정이야. 그래, 뭐 같이 승선하다 보면은 네가 이 항에 얼마나 적합한 스튜어드인지 곧 알 수가 있겠지.
1: 저는 스튜어드로서 제게 주어진 그 테스트에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 번째 여행의 끝에 그 배에서 나왔고 또다시 그 배에 오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배는 저만 빼고 출항했죠.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해변에서 가까운 살롱에 가서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에게 스튜어드 직장을 얻게 해준 그 벨기에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죠.
2: 프레드? 당신 프레드 맞죠?
3: 네, 반가워요. 근데 꼭 유령을 본 사람 같은 표정이네요.
2: 맞아요. 신문 안 봤어요?
3: 저는 프랑스어를 잘 몰라요.
2: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쨌든 리페우에서 언제 떠났어요?
3: 출항하기 바로 직전에요. 왜요?
2: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프레드. 리페우가 침몰해서 승선한 사람 전원이 다 죽었어요. 비스카이만에서 강풍이 일어나서요.
1: 저는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수양 부모님에게서 배운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였죠. 저는 가엾은 잃어버린 영혼이었고 술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조차도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0: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혹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분의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보내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 그는 정말로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저를 향해 쏟아주셨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밤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구했습니다. 3년 동안 제 삶에 일어난 변화는 진짜였습니다. 저는 성서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세웠지만 일상의 생존 경쟁이 길을 가로막았고 그 후 웨이터가 되어 다시 오스탕드, 파리, 니스, 인스부르크와 마르세유 등 유럽 전역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옛 삶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스튜어드가 되어 배를 타고 마르세유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사이를 항해하며 다녔죠. 그 시절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승선했습니다.
2: 당신은 참 똑똑한 젊은이 같소. 와인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군요.
1: 고맙습니다, 손님.
2: 왜 이 배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1: 제 직업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아는 전부인걸요.
2: 더 나은 게 있어요. 카이로는 어떻소?
1: 카이로에는 뭐가 있죠?
2: 좋은 일자리요. 스핑크스바의 지배인 자리예요.
1: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면 되는 건가요?
2: 자, 여기 내 명함을 받아요. 내가 뒷면에 적어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요.
1: 저는 그 배를 떠나 육로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카이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의 매니저로 일했죠. 한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사람에게는 너무도 끔찍한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혹은 시편 81편에 이 말씀도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6개월이 지났고 한 현지 중동인 통역을 가이드로 앞세우고 낙타를 탄 채로 피라미드로 가는 관광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오에 우리는 스핑크스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3: 어디 아프세요, 선생님?
1: 아유,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3: 사람들이 말하기를 스핑크스가 이곳에 왔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대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1: 어떤 종류의 수수께끼죠?
3: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답이 없기 때문이죠.
1: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이라니 무슨 유익?
3: 이리 좀 와보세요, 빨리요. 저희 관광객이 낙타에서 떨어졌어요. 죽은 것 같아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1: 그들은 카이로에 있는 독일인 병원으로 저를 옮겨다 주었고 그곳에서 저는 혼수 상태에 빠진 채로 열흘간 누워 있었습니다. 열사병과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의식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과 저를 향하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집트의 환락가에서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이집트의 포트사이드에서 영국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력이 회복되면서 저는 캐나다의 퀘벡으로 가서 웨이터로 일했고 그곳에서 뉴욕으로 가서 한 호텔에서 근무했죠. 어느 주일 아침에 저는 유니언 광장으로 걸어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거리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0: 저는 멈춰서서 들었습니다.
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신다면 그 고백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다 해도 주님은 여러분에게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죄인들이여,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0: 그날 저는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결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친구들이 시카고로 가서 그들이 시작한 독일인을 위한 선교회를 함께 운영하자고 해서 저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전했죠. 특히 하인즈와 같은 사람에게요.
2: 트라우트너 씨, 예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말을 하기엔 쉽지만 그보단 내가 더 잘 알아요.
0: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인즈 씨?
2: 아니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요.
0: 난 노력해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2: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까?
0: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인즈 씨, 혹시 가난하세요?
2: 난 가난하지 않아요. 완전히 빈털털이죠.
0: 그럼 행복하세요?
2: 무슨 질문이 그래요?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0: 당신은 자유롭나요?
2: 물론이죠.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선교의 건물에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하지만 길모퉁이의 술집을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나요?
2: 물론이죠. 그런 다음 다시 돌아가서 그 술집 안으로 들어갈 거지만요.
0: 자매님이 원하기 때문이신가요?
2: 그래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술이 마시고 싶어 손이 떨리고 있다고요.
0: 예수님은 속박된 것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2: 말뿐이에요. 그냥 말뿐이라고요. 예수쟁이들이 다 똑같아. 당신은 온실 속의 화초예요. 너무 순진해서 남의 말을 잘 믿는 거죠. 당신들은 불쌍한 바보들이라고요.
0: 하인즈 씨, 난 온실 속의 화초는 아니었어요. 자매님처럼 똑같이 유혹을 겪어봤고 제가 지은 많은 죄들에 대해 지금도 죄책감이 있어요. 하지만 저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세상도 더 이상 저를 속박하지 못해요.
2: 목사님이 세상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
0: 우리 아버지는 가축 상인이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술꾼이셨죠. 아버지는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너무 상심하셔서 3년 뒤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전 14살 때까지 수양 부모님 댁에서 살았어요. 이래도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이나요? 저는 큰 호텔 견습생이 돼서 웨이터가 되는 법을 배웠고 술 마시는 법도 배웠죠. 그때 전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2: 믿음이 없었다고요? 트라우트너 씨, 당신은 목사님이잖아요.
0: 그때 전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유람선의 스튜어드가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배가 가라앉기 전에 저를 그 배에서 나오도록 이끄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런던에 가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2: 하지만 전 그 종결을 끝까지 붙들 능력이 없는걸요.
0: 만약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그것을 유지하려 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죠.
2: 하지만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0: 우리 모두는 실패해요.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아요. 저도 실패하기 때문이죠.
2: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0: 아니요, 맞아요. 저도 옛 습관으로 돌아갔었어요. 술을 마시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떠돌아다녔죠.
2: 하나님이 목사님을 유혹하셨군요.
0: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정욕은 죄를 낳고 죄는 죽음을 낳죠. 저는 카이로에서 열사병에 걸렸던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의식을 다시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뉴욕으로 이끄셨으며 그곳에서 제가 주님께 삶을 헌신했던 얘기를요.
2: 그럼 목사님은 그 이후에 유혹을 안 받으셨어요?
0: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2: 우리가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요?
0: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구할 때 도우시는 분이시죠.
2: 그럼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싶네요. 정말로 예수님이 저를 도우시도록 구하고 싶어요. 그분이 목사님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저도 바꾸실 수 있을 거니까요.
0: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구세주께 나아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시카고에 있는 그 독일인 선교회에서 감독으로 섬기는 한편 그곳에서 버사 마틴 자매와 잘 알고 지내게 됐습니다. 그녀는 신학생이었고 그 선교회에서 오르간 반주자였죠. 그냥 프레드라고 불러주세요, 버사.
3: 만약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 독일인 선교회로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0: 예수님에 대해 전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어떻게 치르셨는지에 대해서요.
3: 프레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었죠?
0: 국경에 도착했을 때 관세사가 입국에 관련된 서류를 보자고 했지만 제겐 아무것도 없었죠. 급히 달아나는 신세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그 성경책을 꺼내서 교단의 감독님이 내가 정식으로 안수받은 목회자이며 복음 전도자임을 증명하는 편지를 써주신 것을 보여줬죠.
3: 그랬더니 그 관리가 목사님을 통과시켜줬어요?
0: 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증거였죠.
3: 주님은 신실하세요. 분명 형제님의 삶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0: 주님은 모든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은 구원과 함께 시작되죠.
3: 예레미야 29장에 한 말씀이 있죠.
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3년 후 저는 그 선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버사와 노스 다코타에 있는 그녀의 고향 교회에서 결혼을 했죠. 2년 후 그 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임명받았고 결혼 7년째 됐을 때 저는 미국 시민권을 받았답니다. 명백한 것은 아버지는 주님을 모르셨다는 거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거의 나를 삼켰었어.
3: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인내하심을 드러내잖아요.
0: 아멘.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또 당신을 나에게 인도하신 것을 봐봐. 그리고 주님은 나를 이 거대한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셨잖아.
3: 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0: 다 예수님 덕분이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다른 교회에서 30년 동안 주님을 섬겼고 부흥회를 열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지 못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2: 우리도 동의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0: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화론자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물들이 목적을 알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생물이 한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이 진화하지 않았어야만 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딱따구리에게 딱딱한 부리를 주어서 그 새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게다가 이 기막힌 디자인이 그것의 창조자를 영화롭게 합니다. 때때로 창조주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곳 외에는 외견상 다른 목적이 없어 보이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생물들이 진화론자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수컷 사냥들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 모양, 나선형, 구분 모양, 삐뚤어진 것, 혹은 짧은 칼 모양 등 다양합니다. 이들 모양의 차이는 목적의 차이들이 이 뿔들의 진화를 촉진시켰을 것이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암컷 사냥들은 일반적으로 칼 모양의 더 작은 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왜 암컷의 뿔은 짧은 뿔로 진화하고 수컷의 뿔은 다양해졌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수컷뿔들의 다양성과 암컷뿔들의 단순성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두는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진화론적인 설명이 실제로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기도하는 친구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제니스 휴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에 누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풍성해지든지요. 친구의 소중함이 절실합니다. 기도하는 친구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친구를 찾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친구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친구는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가치관은 한 사람의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을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 또는 여러분들의 몸을 들여서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해보기 원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 BBN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장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지신 물질 BBN을 후원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들여서 BBN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며 하늘 창고에 그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 천국에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더욱더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벤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복음대화방으로 초대합니다. 저희 복음대화방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물론 그리스도를 알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경에 관한 많은 궁금증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와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저희 BBN 대화방 사역자와 함께 1대1 채팅을 통해 풀어나갈 때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으며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복음대화방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대화방을 통해 만나실 수 있고요. 또한 방법은 www.bbnchat.org, 다시 한번요, www.bbnchat.org로 들어오셔서 여기를 클릭이란 아이콘을 누르시면 저희 복음대화방 사역자와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통해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 여행을 위해 선착장으로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쉬어가기 좋은 물과 풀밭과 그늘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들은 바로 이곳에서 놀다가 갈 것을 제안할 수 있지만 아빠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제 시간에 배를 타야 하고 그 배를 타고 가면 더 멋진 곳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주장을 관철시킴으로 잠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풍성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조용히 해.
4: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도망간 엘리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세차게 내리는 빗속을 뚫고 말들이 궁궐로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차가 궁궐에 도착하자 아합 왕은 마차에서 내려 궁궐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5: 이사벨! 이사벨!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시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었어!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이 모두 죽었어.
4: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사벨은 다시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벨은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6: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어.
4: 엘리야는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을 갔습니다. 아주 빠르게 달렸습니다. 자그마치 200km나 떨어진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 남쪽 끝에 사막까지 갔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때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7: 주님,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절 죽여주세요.
4: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엘리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한참이 지난 후 천사를 보내어 그를 깨우셨습니다.
8: 엘리야, 일어나거라. 이걸 좀 먹고 마셔라.
4: 엘리야는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빵과 물병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할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6: 주님은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0: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2: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아침마다 세상을 향해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 왕이 잠언 3장 1절에서 자기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네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죠. 어느 한 소녀가 11살쯤 됐을 때 처음으로 심장 개방 수술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료 수술을 견학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는지 모르지만은 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는 심장 외과 의사였대요. 2022년 이제 30세 된 외과 레지던트 의사는 아버지와 한 팀을 이루어서 대동맥 판막 교체 수술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딸이 어른이 된 거죠. 아버지는 딸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이보다 어떻게 더 훌륭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줬었는데 이 아이에게 인간의 심장 수술을 어떻게 집도하는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설레는 경험입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자녀에게 수술 기술을 가르칠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지만은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은 다음 세대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곧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친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현명한 왕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을 자기 자녀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내 아들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9절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라. 11절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교정과 지도를 기꺼이 받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훌륭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또 그분을 기리고 겸손히 빚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저희들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는 것은 매우 절대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또 아주 짜릿한 설레임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또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방법을 젊은이들과 노인 세대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BBN 방송은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또 프로그램 시간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사랑의 빛을 받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에 저희들은 착실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BBN 방송국의 운영 원리에 공감을 하시고 나도 참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은 하나의 긴 여정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누구를 동반자로 삼느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누구와 함께 인생을 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게 되면 삶이 즐겁고 아름답게 되겠죠. 그러나 나쁜 동반자를 만나면 일평생 고통과 후회 속에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는 길이 안전하고 축복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함께 동행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Assimilation.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겐 생소한 용어이지만 실제로 이 용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973년 8월 23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한 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3명의 남자 직원과 1명의 여자 직원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 대치가 오래 지속이 되면서 6일 동안을 이 무장 강도들이 은행 직원들과 함께 금고실에서 먹고 지낸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친숙하게 되고 정서적인 애착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Emotional attachment, 정서적으로 통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은행 직원들이 인질로 잡고 있는 이 강도들을 오히려 도와주기를 원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경찰이 그들을 쏘지 못하도록 방패마이가 되어주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포옹을 하고 심지어 법정에 나아가서 불리한 법적 진술도 거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큰 충격을 주었죠. 상대가 나쁜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강도에게 동화되어 간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악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게 되고 정서가 삐딱한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삐딱한 시각으로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이 반대의 케이스도 물론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선한 영향을 받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태영호라고 옛날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낸 분이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삼층 서기실의 암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북한 교회 실상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1980년대에 북한이 대외 홍보용으로 평양에 교회를 지었어요. 이 봉수교회니 장충성당 같은 교회들이 그때 지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출석하는 교인들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전부 가짜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뭐 핵심 당원들이랄지 아니면 음악 선생들, 학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목사님 들어가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사실은 가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현상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당국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현상 하나가 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가짜를 동원해 놓았는데 그들 중에 진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가짜인데 속은 진짜인 성도들. 오늘 한국에는 반대 아니겠습니까? 겉모양은 진짜 같아 보이는데 속이 가짜가 참 많은데 우리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겉모양은 가짜 같은데 실제는 진짜인 성도들. 그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현상이 가능했을까요? 매일 성경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게 신앙에 동화되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assimilation, 동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무엇을 들으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동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선한 영향을 받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기를 원한다면 누구와 동반자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타락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과 동강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반자가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반자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바르게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어져서 우리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인생에 바른 동반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그랬어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요크를 말하죠.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 소 두 마리를 함께 묶어서 쟁기를 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때 두 마리의 소를 함께 묶기 위해서 목두리에 얻는 그것이 멍에예요. 그걸 요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를 메게 되면 이 두 마리의 소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아픔이 와요. 찢어지게 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걷는 보폭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멍에를 메지 말라 이 뜻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오해한 나머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니까 불신자들과는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인 줄 알고 그들은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직장에서 함께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멍에를 메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반자가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잘못된 인생관을 따라가게 되면 너희들이 망하게 되니까 이와 같은 믿지 않는 자와는 동행하는 삶, 동반자가 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계속 보시면 그것을 마치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고 하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은 정반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간다 그런 뜻이, 대단히 불행하고 가장 위험한 그와 같은 행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 인생에 남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짝을 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우리 남은 생애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결단을 분명하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길을 잃을 염려도 없어요. 바른 방향으로 가장 축복된 곳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어 살려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 이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려면 성전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신분이 성전이다. 성전된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We are temple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우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사실은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이와 같은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우리가 세상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후에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지성소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창대하고 위대하신 전능자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대요. 만약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게 경험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영광되고 황홀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만우의 경우에 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마음 중심에 우상을 품고 살고 정욕을 품고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불편해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이 꽉 차 있으면 성령께서 헐트를 당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된다면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이 땅의 상태를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 속에 깊이 잠겼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케아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Confusing. 우리 마음이 텅 비게 돼요. Empty.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Dark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이 꽉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공허하게 변하게 되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폭력이니 마약이니 도박이니 뭐 성적인 타락이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마음의 공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현대인이 경험하고 있는 우울증, 디프레션, 이거 어디서 온 것일까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꽉 찼을 때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 디프레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성전된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 자체를 망가뜨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훼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0: 아내의 경우, 마늘의 경우, 이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다시 임재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게 된다면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자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가고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질서가 잡히고 아름다운 창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운행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되고 완전한 평강과 기쁨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 마음 중심에 시온의 대륙 열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보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영광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어떤 분들은 자꾸 세상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담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행복하고 기쁠 줄 알지만 반대입니다. 처참해지고 허무해지고 마음 자체가 황폐하게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유튜브를 통해서 Why Me Lord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듣고 그 배경에 대한 스토리를 듣게 됐습니다. 제목이 꼭 복음성가 같죠. Why Me? 주님 왜 저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크리스토퍼슨이라고 하는 사실 칸트리 싱어죠. 이분이 1973년도에 만든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알려졌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인기 절정의 가수였고 이분이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영화 배우로서도 명성을 날린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갖게 되고 명예를 한 손에 잡게 되죠. 이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인기가 높고 가장 잘 나가던 인생. 근데 그의 내면도 외형처럼 그렇게 아름다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허전하고 허무하고 알 수 없는 죄책감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술이니 담배니 마약이니 손을 안 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인데 자기 친구를 따라서 지미 로저스 스노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날 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설교가 끝나고 설교자가 오늘 예수를 영접할 사람 손 들라 그랬는데 자신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래요. 손을 들었더니 앞으로 나오래요. 나가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기도 있고 다 아는데 처음엔 쭈뼛쭈뼛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끌려 나오듯이 앞까지 나왔어요. 그 강단 앞에 무릎을 꿇어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스노우 목사님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허무한 마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를 만난 그 직후에 이분이 되물은 질문이 Why me Lord? 왜 주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인생을 낭비했는데 나는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 Why me Lord?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Lord help me Jesus. My soul's in your hand. 주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영혼은 당신 손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무너진 마음의 중심에 지성서가 세워지면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그 스토리가 그 노래 배경에 담겨 있습니다. 저 이와 동일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나 조건만 보고 안 된다 힘들다 말을 하지만 내 마음의 지성소를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과연 나의 지성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자로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마음에 무너진 지성소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자가 되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이 오늘 본문 속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요. 이런 풋노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7개의 구약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인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사도바울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구속사적 의미를 잘 살려서 종합적으로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역시 바울은 구약의 대가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을 잘 만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그렉 로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본인이 섬기던 그 하비스 대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하는 리블사이드에 있는 큰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저희 남침례 교단에 가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정하는 그날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듣게 됐어요. 본인이 자기 스스로 소개하기를 나에게는 두 명의 선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이 척 스미스 목사님. 이 갈보리 채플을 시작하신 분이죠. 그분을 통해서 How to teach the Bible.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걸 배웠대요. 두 번째 선생님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리고 이 빌리 그레엄이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이분을 통해서 How to preach the gospel. 어떻게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가 이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당대 최고의 선생님을 가졌다 그런 뜻이. 사도 바울에게도 두 명의 위대한 선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이 있었죠.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그는 모든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이 누구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구속사의 핵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의 중심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의 복음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초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까지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 레위기 26장 12절을 인용한 것으로 나와 있죠. 레위기 26장 12절에는 제가 11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레위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막을 그들 진영 한가운데 세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것이죠. 특별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그들 한가운데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셨다. 이 두루 행했다 이 말이 액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I will walk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거닐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동행에 대한 약속을 여기서 소개한 것입니다. 아신 대로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지 않습니까? 척박한 땅이고 돌짝밭입니다. 이 험악한 돌짝밭을 지나갈 때에 동행자가 없다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면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행자가 되시면 어떤 대적이 공격해와도 다 막아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시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길이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약속,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게 되면 웬만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친구가 있고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친구나 세상의 동반자는 끝까지 여러분과 가지는 않아요. 가다가 조금 힘들면 포기하기도 하고 중간에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 세상 친구죠. 그래서 오래전에 존 맥스웰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짜 친구는 우리의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햇볕 속을 걸어갈 땐 가장 가까이서 나를 따라다니지만 여러분 이 그림자는 햇볕이 있을 때만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햇볕 속을 걸을 때는 가장 가까이서 나를 따라다니지만 우리가 그늘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자취를 감추고 만다. 좋은 날만 친구이지 어두운 날 힘든 날이 오면 다 떠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함께 길을 간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나와 동행할 동행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면 여러분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계속 보시면 또 계속되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약속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천의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사마리아 산들에 다시 포도 열매가 열리고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일어나라. 네, 파수꾼이 하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말이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흩어진 민족이에요. 누가 봐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던 북왕국 사마리아 땅. 우리 흔히 말하는 Lost Ten Tribes, 잃어버린 열 지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회복이 안 될 줄 알았던 그 북왕국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시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 이것만큼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던 북왕국 이스라엘마저도 이렇게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과 저를 회복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이게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계속 보시면 또 한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약속인데요. 1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이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유다 민족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버림받게 되고 망한 민족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처참한 위치까지 내려갔더라도 다시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이 사랑에 대한 약속을 호세아 1장 10절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전능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이 대목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적인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므로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탓도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문을 닫고 뭐 매상이 바닥을 치는 그런 사업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오늘 아침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뭐 식당에 투고 배너를 붙여놓았다고 해서 시리에서 또 벌금을 물었다고 하는 356불인가 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문 닫으라니까 문 닫았고 거기 나온 글을 보니까 한 분은 매상이 70%가 줄었는데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 그저 투고 배너 붙이고 이걸 하는 것인데 이것마저 압제를 한다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그런 탄식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그럴 수가 있어요. 매몰차기도 하고 자신들의 계산을 따라서 언제나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길을 준비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긴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아야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참 바른 길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동반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 그래서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침반같이 붙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결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세상과 구별된 성결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7장 1절을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Holiness. 사실 이 단어는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구별한다, set apart,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덕목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holiness.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신 분, 모든 존재로부터 구별되신 분, 모든 불의와 죄로부터 구별되시는 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구별되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거룩한 이름입니다.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그분의 영광 거룩한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과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께 올려드릴 찬양과 예물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동행할 여러분과 저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나갈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나 뵐 수도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 거룩함인데 우리의 힘만으로 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절대 우리 힘만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룩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하게 되죠. 사실은 거룩한 존재로 칭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부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까지에서 멈춥니다. 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구나. 참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결정적인 구원 사건이죠. 그런데 칭의에서 머물기 때문에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구원받는 것 자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칭의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완전한 삶을 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누구도 이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이 헬라말로 에피탈론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perfecting holiness. 이 거룩함을 완성하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거룩함을 완성해 가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gradually 한 단계 한 단계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justification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 성화의 과정도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 닮도록 바꾸어 주실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고 열매가 차츰차츰 변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고 정말 예수 닮기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변하기 시작하고 성품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거룩함의 능력.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그 얼굴에 감히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광채가 나타난 것처럼 감히 사람들이 다가서지 못할 정도의 영적인 파워가 그 심령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깊이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 심령 안에 이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룩함의 능력을 가질 때 참된 복음의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가 물질에 대한 자랑은 많이 하죠. 숫자에 대한 자랑은 많이 하고 있죠. 외형적 규모에 대한 능력은 많이 자랑하지만 이 거룩함의 파워를 소리하기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고 우리 삶에 진정한 영적인 임팩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사역하셨던 분 중에 엘버트 벤자민 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 캐나다 출신 목사님이신데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오셔서 CNMA라는 교단을 만드셨어요.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고 하는 이 교단이 미국 내도 많은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CNMA 교단들이 많이 있죠. 이분은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토론토에 있는 낙스 칼리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신적인 프레셔와 육체적인 질병으로 완전히 온몸이 다 클랩스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그때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만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만 반복을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그의 생애를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붙잡았는데 자신의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말씀의 파워가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깨달은 것이 아하, 참된 파워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성령의 임재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경험한 후에 이분은 나중에 사역자가 된 후에 사역의 중심에 기도를 두고 기도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뉴욕에 세운 유명한 단체가 가스펄 테이브네클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남겼어요. 이분이 전한 복음을 흔히 Fourfold Gospel, 사중적 복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Full Gospel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Christ our Savior, Sanctifier, Healer, and Coming King.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Savior, He is our Sanctifier, 우리의 성결자가 되시고 He is our Healer, 치료자가 되시고 He is Coming King, 다시 오실 왕이 되신다. 이와 같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유일한 주일한 사실을 그가 깊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A.B. 심슨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가 우리 430장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Tis so sweet to walk with Jesus. 예수와 함께 걷는 삶이 얼마나 스윗한가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것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꽃이 피는 돌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꽃이 피는 돌판을 걸어가시든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시든 이분과 함께 가야지 여러분 인생 여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함께 갈 동반자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고통 속에 나를 건져내어 줄 수 있는 참된 능력과 사랑을 소유하신 동반자가 계시는지요? 혹시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 꼭 만나야 돼요. 우리 남은 생에 나 홀로 걷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우리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워지게 되고 험악한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성소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심령 한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시는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의 지성소가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는 주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회복되게 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홀로 걷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으시도록 이제부터는 주의 약속 꼭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야 할 숙명이며 필연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9장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영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성근 강사의 미셔널 운동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성취하는 1차적인 기관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처에 침입하는 것을 인식하고 환영해야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대개 이제 교회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매우 높게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교는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야만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앞뒤가 바뀌니까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하는 것이 선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교회가 하는 것이 선교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 많은데, 예배, 교육, 뭐 봉사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선교적 교회를 정리한 폴 스티븐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성취하는 1차적인 기관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는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교회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그것을 도처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입하는 것을 뭐예요? 인식해야 된다. 인식.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님 저기서 일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교회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보냄받은 곳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벌써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하게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미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경축하며 보살피시고 지탱하시며 변혁시키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관점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폴 스티븐스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 그죠? 금방 이야기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1차적인 기관이지만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식하고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의 성도들을 구비해야 하는가, 네 가지 구비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구비할 때 이렇게 구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특정한 일터와 동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각각 위치시키신다는 점을 교회 내에서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목회자들의 관심은 늘 자기 교회가 어떻게 모이고 커지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지역 사회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회 전체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지 이미 지역사회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잘 쳐주지 않아요. 그런 가치들은 다 제껴두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걸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실상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목회자 없죠. 목회자 사모는 계시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미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동네에 보내시고 일터에 이미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교회가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라의 구조를 오라의 구조와 병행해서 잘 개발해야 한다. 성경적인 교회는 이 역동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역동, 말하자면 에클레시아, 모이는 역동과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역동이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는 뭘 강조하죠?
2: 건강.
1: 예, 교회의 건강성은 뭘로 측도가 됩니까?
2: 많이 모이는
1: 걸로 측도돼요. 우리 교회가 좀 잘 된다 그러면 많이 모인다는 말이고, 우리 교회가 요즘 좀 잘 안 된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면 문제가 있다. 그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맨날 와 있는 사람은 참 애꿎게 안 온 사람들 때문에 목회자한테 욕 듣잖아요. 어디 가냐고 막 이렇게. 근데 이게 계속 이 교회는 자기 자신을 뭔가를 하는 그 구조로 이해할 때는, 자기를 그냥 유일한 어떤 기관으로 이해할 때는 교회로 모여야만 뭐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침투는 이제 게릴라식 침투를 하는 거지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이유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유는 뭡니까? 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복이 흩뿌려지는 거죠. 다른 민족들이 흩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역동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내성적으로, 말하자면 구심적인, 자꾸 이렇게 안으로 모이는 그런 어떤 정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원래의 모습으로 이제 되돌리시기 위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흩어버리시잖아요. 억지로 흩어버리십니다. 디아스포라 시키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거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모인 교회가 3,000명, 5,000명 회심의 사건이라고 서로 유무상통 공유하는 공동체를 경험했을 때 모여있으니까 사도행전의 성령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이후에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십니다. 교회가 하나 이름 모여있으니까

0: 어떤 청년은 막 와가지고 막 데모를 하면서 왜 이렇게 안 모이냐고 막 그래서 막 걔한테 고기 사주고 막 설득을 했거든요. 뭐 이런 거 막 설명하면서 그래도 안 돼요. 그래 나도 좋다 그러면 그래 청년들 그래 몇 명 모일래 다섯 명 모일 수 있으면 한번 모이자. 그래갖고 어느 날 어느 시 모이기로 딱 했거든요. 그 첫 모임에 그 놈이 안 왔어요. 아무튼 근데 구조적으로 교회가 가라의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지만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교회는 성도들 구비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목회 사역을 할 사람들에게 안수를 줄 때만큼이나 진지한 자세로 사회 내의 선교를 담당할 사람들, 정치인, 주식 중개인, 가정주부, 교사, 기술자, 예술가 등에게 안수하고 파송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안수받고 파송된 경험. 단기 선교 갈 때, 단기 선교 갈 때 어쩌다 그죠? 뭐 청년 공동체들이 뭐 무릎 꿇어 해가지고 막 손 얹고 막 안수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배에서 이제 이번 달은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고할 때 그때 앞으로 다 나오라 해가지고 안수하고 파송하는 그런 것을 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또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원래 원제는 아까 제가 그런 모임을 한다고 했죠. Thank God It's Monday라고 쓰여진 이 윌리엄 딜이라는 사람도 이분은 회사의 CEO인데 이분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주의를 정하고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가 안수받은 자들이고 우리 모두가 파송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에 있는 물론 명시적으로 뭐 다 나오세요 안수합시다 뭐 당신도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 근본적인 정신과 태도가 당신은 주식 중개하는 그 업으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허드렛 일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메시지를 전하고 구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저 목소리를 좀 돕기 위해서 시작.
1: 그리스도와 여러분 기도야 말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차적인 장소로 따라서 자연스러운 정도 장소로 보게 하는 것이다.
0: 네.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전달을 합시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그곳이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고 거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자리라고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속 교회에서 구비가 되지 않으니까 직장에서는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살고 막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다가 교회 일만 있으면 막 빨리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직장 일을 팽개치고 가는 그런 크리스천들 때문에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뭐 이민사회는 제가 잘 모르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죠.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뭐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예? 여러분들의 일은 복음 사역을 위한 디딤돌일 뿐입니다.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하니까 사역을 위해 모든 일상생활에 맞춰져야 된다고 그렇게 그게 헌신된 것이라고 그렇게 구비를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 현장입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복음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구비의 원리를 폴 스티븐스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면 교회에서 영성적으로 소위 일상생활의 의식과 영성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목회자들이나 교회론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이런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알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냥 우리가 직장 다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일상생활의 영성입니다. 내가 보낸받은 그곳에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며 또 그 속에서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뭐 또 주님이 하라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죠? 그것이

0: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번역한 책이라고 조그맣게 저 지성은 보입니까? 네. 굉장히 그 미셔널 처치와 관련해서 2004년에 나온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이 책, 마이클 프로스트, 알라나시 둘 다 호주 사람입니다. 호주 사람인데 마이클 프로스트는 여전히 호주에서 사역하고 교수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고 있고 알라나시는 지금 북미에 와서 FORGE라는 F-O-R-G-E라는 단체에서 미셔널 처치를 이렇게 여기도 휘튼에도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 메스터 과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알란 허시가 와서 가르칩니다. 이분들이 이제 쓴 책이 이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일상생활의 영성과 관련된 보냄받은 교회 영성적 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분들은 그 책에서 새로운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저는 이걸 보냄받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고, 최근에는 미션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기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래 교회는 아까 삼각형 생각하죠. 백성들은 항상 땅과 관련됩니다. 문화상황과 뗄 수 없는, 주변 문화상황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대개는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변 문화 상황,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기독론이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어떻게 세상을 볼 것인가 하는 이 선교에 대한 생각이 결국은 교회의 구조와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먼저 있고 그 교회의 구조 안으로 뭘 자꾸 맞추려고 합니까? 세상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선교적 교회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순서를 바꾸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게 이제 기독론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뭘 결정하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이 선교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학이에요. 거기 그 세상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태도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 교회가 모임의 빈도나 횟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 교회는 이런 건물을 짓기보다는 어떤 카페를 빌려서 하는 것이 더 좋겠고 이 교회는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더 좋고 이런 모습들이 결정이 되는 거지 교회가 먼저 모양을 정하고 거기에 세상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보냄받은 교회가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셔널 처치에서 미셔널에 방점을 둘 것인가, 처치에 방점을 둘 것인가, 이 문제라는 거죠.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답을 제가 벌써 보냈나요? 보냈군요. 안 보냈네. 미셔널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처치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처치에 방점을 둔 미셔널 처치 논의는요, 저기 있는 것처럼, 교회 성장 전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 성장 전략 혹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려운 시대의 탈출구로 보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처치에 대한 관심은 결국 그 교회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관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처치가 나보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처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모든 논의가 교회에 대한 논의로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다 빨아들여 버려요. 교회가. 그러면 일상적인 삶이 없는 미션을 설치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다 방점을 둬야 됩니까? 미션을 해. 방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미션을 처치지. 미션을 처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보냄받은이라는 이 미션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온다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크리스덤 기독교가 사실은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지. 313년 기독교가 공인을 받은 이후에 이 기독교 왕국주의적인 기독교가 힘을 가진 이 기독교에서는 항상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전략을 핀다는 거예요. 사람 매력을 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주일학교는 아이들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뭐 옛날에는 자전거를 준다, 뭘 준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최근에는 비싸게 위의를 준다, 뭐 이런 것까지 매력으로 끌어당기는. 옛날에 그 이제 국교가 됐을 때 그런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주면 그걸 통해서 교회로 많이 끌어다니는 그런 교회론이 크리스천 기독교의 교회론입니다. 또 그런 기독교는 그 영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구별하는 이원론적인 영성을 강조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끌어모은 이 교회가 아니 거룩한 곳이고 장소적으로 이 교회 바깥은 뭐예요? 세상이고 더러운 곳이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안에서 하고 있는 소위 영적인 일은 거룩한 것이고 몸으로 하는 일, 육체 이런 것들, 세상은 나쁜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가 이원론적인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일수록 그 리더십의 측면에서 수직적이고 관례적인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이상 본질을 찾아가는 보냄받은 교회의 특징은 여기에 반대편에 있어서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교회론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여기로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라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육신적인 교회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성육신 안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을 긍정하는 영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참여하고 긍정하는 메시아적인 영성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영성적인 측면에서 강조가 되면 교회 구조나 리더십의 측면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도적인 리더십이 대항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의 특징을 극복하는 것이 보냄받은 교회의 특징이다. 여러분 크리스텐덤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미션을 처치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실 저는 2000년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 미션을 처치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10년 동안 이야기해 왔고 10년 지난 후에 컨퍼런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컨퍼런스를 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별로 사람들은 미션을 처치에 대해서 관심을 한국에서 안 가졌습니다. 근데 2012년부터 봄물 터지듯이 신학생들과 신학교와 목회자들이 미션을 처치, 미션을 처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아까 미션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처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근본적으로 이 패러다임, 크리스텐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 이 미션을 처치에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곳에서 살아가는 미션을 라이프를 살아갈 때 그리고 미션을 처치를 또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교회의 한 성원으로서 어떤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보냄받은 교회의 영성은 콘스탄틴 크리스텐덤 기독교의 그리스적 사고인 이혼론을 넘어서 히브리적 사고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일상, everyday life를 구속하는 영성이 새로운 시대의 교회를 위해 필요한 영성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연구소의 존재 이유를, 강변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여기서 이야기한 주장일 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상생활을, 구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혼론 때문에 서구 기독교는 즐거움, 열정, 육체적 욕구와 같은 것들을 그리스도와 구원의 사회 바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직 영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선교적인 자원으로 활용하는 영성적 틀이 필요한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일상생활의 영성일 것이다. 이건 제가 지금 그 새로운 교회가 온다는 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영성으로 번역되지 않은 미셔널 처치 논의는 저는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의 어떤 중흥이나 혹은 뭔가 새로운 어떤 성장 전략을 위해서 미셔널 처치를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미셔널 처치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를 바로미터가 어디 있느냐, 일상생활의 영성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라면 회중 앞에서 자꾸 선교적 교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낸받은 그곳에 그곳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직장과 살림살이와 어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와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미셔널이라는, 이제 제가 이제 보냄받은이라는 단어를 좀 포기하고 미셔널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이제 영어로 MISSIONAL을 번역하는 분들이 여러 방식으로 번역해요. 선교적 혹은 선교사의 혹은 저같이 보냄받은, 그리고 LA의 김재영 교수님 같은 분은 향선교, 이상한 말이죠. 향을 음향할 때 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퍼져나간다는 뜻의 향과 선교를 붙여서 미셔널을 표현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0년쯤에 서로 페이스북에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제안했어요. 포스트 모던을 이제는 후기 근대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냥 미셔널도 너무 번역하기가 사실은 많은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셔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AL을 앞에다 붙이지 말고, 미셔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D로 붙이면, 을, 이리 따로 AL을 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셔널 처치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게 꼭 그 개념을 몰라도 이미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한국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국에서 만약에 미셔널 처치 논의를 한다면, 이건 한국적 상황 속에서의 미셔널 처치 논의가 되어야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선교, 미션의 정신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미셔널이라는 새로운 영어를 컨퍼런스 명칭으로 한 것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받은 관점을 다 AL을 붙이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2010년부터 저희가 교회 2.0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컨퍼런스 시작했어요. 원래는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라고 이름 붙이려고 했는데, 혹시 이머징 처치라고 들어봤어요? 이머징 처치라는 그 약간 포스트 모던한 예배를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과 미셔널 처치가 한국에서는 좀 비슷하게 그 당시에 여겨졌기 때문에, 근데 막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를 이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때 웹 2.0이라는 거기에 착안을 해서 교회 2.0이라는 말로 교회 2.0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첫 번째 컨퍼런스에 교회 개혁을 추구하는 목회자 한 10여 분이 와서 그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목회자 그룹의 이름을 교회 2.0 목회자 모임이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그럼 쓰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의 2010년, 11년에 두 S교회에 큰 문제들이 막 터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 2.0 목회자 그룹들이 그 이름으로 엄청난 성명서들을 많이 발표하게 돼가지고 제가 3회 교회 2.0 컨퍼런스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젠다가 바뀌는 거예요. 미션 리서치가 아니고 교회 개혁의 막 아젠다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제에 이제 이 미션 얼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처치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게 교회 성장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 오니까 그 빼버리고 미션 얼 컨퍼런스를 했고 지금까지 5번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이 보시는 이 자료가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가셔서 저희 페이스북에 일상생활사회연구소 치면 페이지가 도장이 이렇게 얼굴이 되어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쭉 내려가시면 이 미셔널 컨퍼런스 2014 보고서 한국 미셔널 운동의 평가와 방향모색이라는 50페이지짜리 PDF가 나옵니다. 여기를 조금 참고하시면 감을 좀 잡으실 수 있거든요. 여기 목차에 보면 뭐 작년 항상 12월 달에 합니다. 부산에서 하는데 그 프로그램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에 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이런 동영상도 다 링크해 놓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에 보면 미셔널 컨퍼런스 역사에 들어가면요. 이게 딱 찍으면 그걸로 들어가죠. 1번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했던 스토리들이 다 나오고요. 걷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주일마다 모이면 일정만큼을 걷습니다. 이 성공이신 분님이 10명, 20명이 걷습니다. 걷다가 어떤 자리에 탄을 펴고 감사 성찬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또 걷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뭐 하여튼 재밌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동영상 보기 딱 누르면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 엄청난 지난 5년 동안에 한국에서 미션을 처치와 관련된 논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도 가득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을 텐데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때에 나의 신앙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 없이 곤고한 인생을 사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할 그 오늘을 맡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역을 위해 BBN에서는 ITL 전도카드를 제작하여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분들께 저희는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ITL 전도카드는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전도 도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혼을 찾으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은 멋진 삶 만들기 30일 시리즈로 전해드립니다.

멋진 삶 만들기 30일을 통해서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삶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새롭게 내 삶을 조명해 보면서 더 힘차게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됐다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번 30일 멋진 삶 만들기 30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한 많은 우리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멋진 삶 만들기 30일에 우리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묻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반응해서 산 삶이 여러분의 남은 생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에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반응하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내 생에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반응한 그 삶이 여러분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생에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멋진 삶 만들기 30일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종착역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멋진 삶 만들기 30일과 함께 나도 형제 도전팀과 함께 나도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겠다, 암송해야 되겠다 작심을 했는데 벌써 30일이 지나서 아무것도 외우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 여러분, 너무나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정적으로 사십시다. 오늘 용서하며 사랑합시다. 오늘 겸손히 사십시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력의 요일 중에, 요일 가운데 Sunday, 일요일, Sunday는 있지만 Someday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언젠가라고 하는 Someday는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이 다음에 하지. 여러분, 그런 날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기뻐하고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뻐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기뻐해도 괜찮아요. 예.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예. 예. 여러분 너무 인상 쓰고 너무 무겁고 어둡게 살지 마시고, 예.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내가 섬기고,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언젠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 씨앗을 심지 않으면 내일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멋진 삶 만들기 30일 동안에 예수님은 남은 생에 30일을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조명해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인 네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라, 온전히 사랑하라, 겸손히 배우라, 그리고 담대히 떠나라. 우리의 삶은 이 네 가지 원리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원리인 담대히 떠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담대히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날 때는 담대히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히 떠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담대히 떠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간다, 멋지게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담대히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삶에 영향력 있는 이미지를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유산으로 남긴 삶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이미지를 내가 유산으로 남긴 삶이라는 것이죠. 이미지란 무엇입니까? 이미지는 삶을 움직이는 영향력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레사 수녀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테레사 수녀님, 그러면 긍휼함, 자비함, 섬김, 여러분 그러한 영향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학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좀 더 오래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지 않고 잘 갔다, 시원섭섭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당신은 울었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웃었다. 그래요.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었고 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웃었죠. 죽을 때 당신은 웃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울 수 있도록 하라. 네. 여러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헤어짐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 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에? 영향력을 줬다는 거죠. 뭔가 좋은 영향력을 남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히 떠난다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유산으로 남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떠날 수 있는 좋은 유산을 남기려면 좋은 유산을 남기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유산을 남기겠다는, 좋은 영향력을 남겠다는 꿈이 있어야 되지. 어떤 꿈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 3절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유산을 남기겠다는 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전은 바로 이 비전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요, 나 혼자 잘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 이 한 가지에만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우리 가정을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이 커뮤니티가 복을 받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 이 킹덤 주림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이 킹덤 주림이 있어야죠. 우리 가족 식구들만 잘 살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공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 가정들을 향하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향해 축복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킹덤 주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맛보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여러분 이 킹덤 주림, 이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유산으로 남기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함께, 이 하나님의 꿈과 함께 여러분 어떤 유산을 남겨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눕니다. 첫 번째, 좋은 성품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좋은 성품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내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받는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변화됐다는 게 뭡니까?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건강해졌다, 뭐 많은 것을 누린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저 사람 성품이 달라졌다는 거죠. 성품이 달라졌다, 성품이 변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좋은 성품이에요. 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그 더러운 성질이 변화된다니까요. 네. 더러운 성질이 변화된다니까요. 네. 걸핏한

0: 하면 싸우려 들고 말이죠. 뭐 조금 저가 하면 그냥 핏대를 올리고, 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말이죠. 남을 함부로 대하고, 예, 아예 그냥 오해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오해하기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기로 작정하지 말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예, 그럴 수도 있지, 받아들이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넉넉하게 좀 받아들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오해가 풀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매사에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말이죠. 매사에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 태어나서도 불평할 거리를 찾아냈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달라지는데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의 성품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가 안 믿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성품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믿는 사람을 곁에 가면요, 곁에 가면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예. 잘 믿는 사람을 보면요, 누군가 속을 확 긁었는데 한번 쎄고 웃는 거예요. 쎄고 웃는 거예요. 예. 그게 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 열이 나지만 말이죠. 그 속에서 일어나서 에이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남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말이죠, 내가 무언가를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명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은요, 성품을 남기는 것이지 유명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는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요,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섬겼습니까? 자기 이름을 좀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섬겼습니까? 노벨 뭐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섬겼습니까? 아니죠. 유명해지기 위해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겸손히 섬겼을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존경을 한 거예요. 그의 이름이 유명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였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유명해지고자 목회를 하냐 이거예요. 목사가 명예를 좀 드러내고자 목회를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난 인생 아닙니까? 목사가 남겨야 하는 것은 여러분 목자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목자의 성품.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가슴앓이 하는 그러한 목자, 진실한 목자, 겸손히 섬기는 목자,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남겨야 되는 영향력 있는 유산은 바로 좋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담대히 떠나는 삶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담대히 떠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산으로 남길 때 우리가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내 생에 마지막 한 달 남았다면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중한 관계를 맺으려면, 좋은 관계를 여러분 가지려면 여러분 먼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과 세상과 건강하게 결속하느냐 못하느냐는 첫 번째 관계를 맺는 부모와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맺는 첫 번째 관계인 이 부모와의 관계가 내가 건강하게 공동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하고의 관계예요. 왜? 아버지는 권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건강한 공동체 삶을 사느냐 아닌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권위인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니까 여러분, 권위에 순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받고 하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데모하고 뛰쳐나가고 말이죠.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좋은 관계를 맺는데 싶은데 깨지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위에 대한 관계 회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죠.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남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이 부모와의 이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랑해야 합니다. 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부닥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과 함께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발끈하는 성격, 신경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물려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 성격의 결함, 신경질, 대화 없이 식구들과 지내는 일, 아내에게 무관심한 이 모든 것들, 아버지가 내려주신 내 생활 속에 받은 이 아버지의 영향력, 사슬 끊듯 오늘도 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는 참고 이해하고 듣기보다는 성질을 먼저 부리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그 원인을 알았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 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편지를 맺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지만 생전 처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서 혼수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을 용서하고 이제 사랑합니다. 아들 올림. 여러분,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좋은 관계를 가족과 이웃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너가 이 땅에 잘 된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함께 사역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이 좋은 관계를 유산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히 떠난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산으로 남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담대히 떠나고자 한다면 나눔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나눔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눌수록 갖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나눌수록 갖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눔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왜 어리석습니까?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사람, 사람들에게는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짐이 되고 내게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이 죽이고 있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길을 떠날 때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배낭 하나 메고 떠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움켜쥐고 여러분 떠나봐야 여러분 그 짐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 보면요, 초보는요 가방이 커요. 일단 가방이 커요. 왜냐하면 여행길을 다녀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 간단하게 할 수 다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전거는요 가벼울수록 비쌉니다. 네. 자전거는 가벼울수록 비싸요. 여러분 값싼 자전거를 보세요. 동네에 값싼 자전거를 보세요. 여러분 값싼 자전거를 보면요, 뭐 달려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액세서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는요 바구니를 걸어놓고요, 그리고 종도 달아놓고요, 이렇게 벨을 달아놓고, 그리고 뒤에는 또 뭔가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가방이 달려있고 말이죠. 네. 비싼 자전거 여러분 보세요. 비싼 자전거는요, 그래서 달려있다면 속도계 하나 달려있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그 자전거를 세워놓는 다리도 없어요. 그 받침대 있죠? 그 다리도 없습니다. 왜? 무거울까봐 다 띄워놓는 거예요. 가벼워야 잘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액세서리가 비싸서 안 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야, 가벼워야 빠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벼울수록 더 비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사는 인생이, 여러분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눔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나눔의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이 풀리고 나면, 안정이 되고 나면, 이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그럴까요?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아요. 내가 오늘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 내가 베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눔이라는 것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영향력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요, 재능을 주셨고요, 건강을 주셨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사를 여러분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러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녹슬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두 주 후에 저희 교회 미션 빌더 팀들이, 우리 건축업에 종사하는, 그래서 모여진 우리 사역팀 미션 빌더 팀들 6명이 IT에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그리고 내게 주신 열정, 그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돕기 위해 떠나요. 그리고 참 또 감사한 일은요, 이분들을 위해서 또 몇 분이 세 분의 항공비를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도네이션을 또 해줬어요. 자기가 가지는 못하지만 자기에게 있는 물질로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서로를 축복하고 말이죠. 서로를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나눔의 이러한 모습,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제는 우리 4명의 1대1 제자 양육 사역팀이 중국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혜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그리고 이 제자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 땅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 떠났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을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재능, 은사, 건강, 여러분 외로운 사람에게 내가 줄 것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오늘 누군가 당신의 따뜻한 포옹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나눔의 삶 아닙니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여러분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것도 나눔의 삶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운데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난번에 헌혈 그 캠페인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이 건강한 피를 누군가에게 나누겠다고 동참하고 말이죠. 장기기증 캠페인을 할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좋은 영향력 있는 유산을 남기려면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눔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담대히 떠나려면, 정말 여러분 담대히 떠나고자 한다면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떠나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부모란 누굽니까? 하늘을 땅에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부모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의 삶 속에 심어주는 사람이 부모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자녀를 키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히 떠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맡겨준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삶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에 내게 맡겨준 사람들,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 식구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때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시작될 1대1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참여하세요. 그래서 양육받고 그리고 양육자로 양육받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기쁨을 누려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얻은 자의 기쁨인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명이 세워지는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누리다가 이 세상에서 함께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에도 여러분 참여하세요. 어떻게 하면 나를 변화시킨,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함께 참여하세요. 지난달에는요, 우리 고구마 전도팀이 4주에 걸쳐서 밴쿠버의 한 교회를 고구마 이 전도학교로 섬겼어요. 4주 동안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후에 그 밴쿠버로 가가지고 말이죠. 동계올림픽 기간이에요. 여러분, 교통이 뭐 만만치 않을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거기 가서 세미나로 또 인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함께 또 나아가서 실습하면서 이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다 마치고 다시 운전하고 돌아오면 밤 12시, 1시에 잠깐 자고 아침 또 일찍 일어나서 월요일날 출근하고 말이죠. 이걸 네 번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나누고자 달려가서 믿음을 여러분 유산으로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남긴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여러분 남겨야 될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가장 기뻐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 간 순간 여러분이 가장 기뻐할 일이 뭐겠어요? 뭐 좋은 장소에 왔으니까 그것이 가장 기쁘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가장 기뻐할 일은요, 내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한 형제가 나를 보고 달려와서는 내 손을 붙잡고, 형제님,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천국에 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나와 우리 가족이 저 지옥에 있지 않냐고 이 천국에 여기 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담대히 떠난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씨앗을 내가 심었지만 열매는 내 때에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될 그 영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 식구 중에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식구 중에서, 사람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살아야 될 그 영혼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내가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기간 동안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서 내가 나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오늘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떠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 속에 서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좋은 유산을, 영향력 있는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성품과 좋은 관계와 그리고 나눔의 유산과 그런가 하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인생이 영원히 남을 유산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영향력을 유산으로 남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오늘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열정적으로 살고 오늘 온전히 사랑하고 오늘 겸손히 또한 배우고 그리고 담대히 떠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내가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그러한 멋진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두고 잠을 들었는데 내가 눈을 뜬 순간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사는 것이고, 여러분, 이 네 가지 원리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죽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 신약성경 5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부활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Jesus is Christ and Jesus is risen. He is risen.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다 거짓이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가짜라면 기독교는 가장 큰 사기 집단이 되는 거 많은 거예요.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는가?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인가 아닌가는 부활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부활이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 이것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부활이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것이다. 기절했던 것이다. 기절했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무덤에서 몰래 빠져나온 것이다. 아니 여러분, 채찍에 맞고 가시관에 찔리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그래서 세마포에 쌓여 돌문으로 닫힌 그 무덤에 놓이고 그리고 그 무덤을 용병들이, 로마 용병들이,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몰래 빠져나왔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주장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하는 일명 시체 도난설입니다. 시체 도난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사흘 만에 비어버린 이 사건을 두고 유대 지도자들이 퍼뜨린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지켰던 이 경비병들, 이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 거짓말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는 부활했다라고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을 보면요, 그들도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래서 모의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나왔겠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매수해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려하지 않아도 진실은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만이 본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동시에 보았어요.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도 보았어요. 그리고 바울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변했어요. 두려움에 떨던 겁쟁이들이 용감한 증인으로 순교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이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

가짜라면 그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았다라고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 이 말을 전하겠냐 이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했어요. 왜? 그것이 진실이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 무장한 거짓보다 헐벗은 진실이 강합니다. 결국 진실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건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세요. 내 삶을 맡기세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릴 때, 내 삶을 맡길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장이 멈출 때 나는 승리합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 승리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먹고 마시고 현재의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나의 생명을 위해 살죠. 왜 헌신하고 왜 희생하고 왜 섬기고, 여러분 그건 다 무식한 거예요. 뭐하러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여러분 살아갑니까? 이 세상이 끝인데, 얼마 안 남은 이 세상이 끝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의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증명하셔야 돼요. 영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세요. 내 삶을 맡기세요. 오늘 저의 간절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해 눈을 뜰 때부터 인간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부활에 대해 눈을 뜰 때부터 여러분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 눈을 뜰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절망과 무기력한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0: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죽음에 대해, 사망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뭐냐, 너 아무것도 아니잖냐.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 바로 이 죄와 사망을 꾸짖는 거예요. 왜? 부활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누릴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내 몸이 건강치 않아도, 병으로 고통을 당하도, 암과 싸우고 있어도, 그래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 숨을 쉬어도 여러분 두려워 맙시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 몸은 죽어도 승리가 있어요. 주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삽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나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my future, 그분이 내 삶을, 내 미래를 인도하고 계시기 까닭에 뭐예요?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요. 나의 살아있는 것도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까닭에,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길 까닭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냥 용서하시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죄값을 치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더 깊은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내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바라보고 가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역사, 그 하나님의 소원,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러므로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늘 공허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열방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주께 나와 주를 경배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선을 베풀고 우리가 왜 생명을 바쳐서 오직까지 들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참는 것, 내가 인내하는 것, 내가 사랑을 베풀며 내가 인내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능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참으며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다음 부활절을, 2018년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작은 것이지만,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사용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 열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은 주로 어떤 종류들입니까? 아마도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선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9장 20절에서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할 때 무엇보다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와 공동체의 죄악을 함께 짊어지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책은 한 권으로 된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이 생명책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책은 여러 권의 책으로 죄 목록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지었던 그 죄들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용서되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져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BBN으로 연락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4번째
1: 아, 장로님들 다 모이셨습니까? 다들 모이셨으면은 내 우리 산정인 교회 목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나라 대한에 일본이 식민 통치를 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본은 가면 갈수록 더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신사참배열시다. 여러분, 이젠 일본이 신사참배를 공공연하게 국민적 의례라 해서 우리 교회까지 시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0: 당시 산정현 교회를 심호하고 있던 강규찬 목사가 힘을 주어 입을 열었다.
2: 그 신사참배를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지 일본이 제국주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3: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까지 신사참배를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내 싸울 기하여 다른 장로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2: 싸워야 합니다.
1: 내가 듣기로는 일부의 몇몇 교회들이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 해서 동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2: 아, 신사참배를 동조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 장로님들?
1: 아, 그렇죠. 그 동전은 있을 수 없죠, 그럼.
3: 목사님, 우리 산정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일본도 우리 교회의 십자가만 봐도 벌벌 떠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몰상식한 게임에 넘어간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1: 그럼 여러분 생각들도 제 생각과 맞는 것으로 알고 신사참배 문제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3: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우린 거저 싸워야 합니다. 신사와 싸우는 것은 나라를 위해 싸우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1: 아무럼요. 혹시는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했는데 제 생각과 너무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3: 거저거 기도를 쉬지 말아야 가디요.
1: 그럼요.
3: 아니, 목사님, 그 어디를 편찮으십니까?
1: 별거 아닙니다.
3: 아이고, 저 별거 아니라니요, 목사님. 그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데요.
0: 강규찬 목사. 당시 그는 산정인 교회를 이끌어온 교계의 지도자였다. 평북 선천에서 태어난 그는 16세까지 한문 공부를 하여 한시와 천문 지리에 능했다. 1908년부터 예수교 장로회가 경영하는 선천 신성중학교에서 백낙준과 박형룡 등을 가르쳤다. 1911년 배고인 사건에 연루되어 2년간 복역 뒤 다시 복직했으나 사상범으로 심한 감시를 받아 1914년 교사직을 사임하고 191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곧 평양 산정현교회 목사가 된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적극 가담하여 다시 2년간 복역했다.
4: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신 것 같다고요?
3: 기래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거저거 기침을 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4: 아유, 저런.
3: 당신이라고 혹시 들은 말이래 없습니까?
4: 지난 만세 사건 이후로 옷골을 치르시고 나서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지요.
3: 몸보신이라도 해드려야겠소이다.
2: 장로님, 장로님과 의논할 게 있어서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3: 그저 무슨 일이십니까? 내려고 장로님께서 부르시면 내심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 보시라요.
2: 저도 오늘에서야 들은 말씀이라.
3: 뭐인데 그러십니까? 그 뜸들이지 마시고 말씀하시라요.
2: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0: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다. 3.1운동부터 산정현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을 한 강규찬 목사였다. 그런 목사가 갑자기 사임을 한다는 소식에 유계준 장로는 잠시 말을 잊었다.
2: 장로님도 놀라셨군요. 저도 듣는 순간 많이 놀랐습니다.
3: 그런데 그 무슨 일로 혹시...
2: 예, 요사이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보필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죠. 목사님을 위해선 쉬게 해드려야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목사님을 떠나시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3: 기러게 말입니다.

0: 죄송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서.
1: 그저 몸이 많이 약해지셨디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내려 좀 쉬었으면 합니다.
1: 기래요, 목사님. 기름 기렇게 하시라요. 대신 목사님같이 훌륭한 분을 후임으로 모셔야 합니다. 꼭 기렇게 해주시라요.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성수경,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찾아오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모두가 힘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시몬 베드로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이성과 생각을 믿기보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그는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노력과 판단이 끝나는 그 시점에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아모스 1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2: 아모스 제1장.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의 드고한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살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벤 에덴에서 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자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너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제2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화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위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제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지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강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짐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제4장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 산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

0: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 제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상섬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아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이 폐망이 임하게 하신즉 그 폐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쇠를 취하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여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직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아모스 1장에서

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자들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수모,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한 ITL 카드를 담대히 전하는 것, 그리고 그 건네진 카드가 읽어지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그것을 다시 줍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사랑과 안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울이 깊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으며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는 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를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이 계획대로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설득하였지만 바울은 자기가 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며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일행들은 그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공부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분야를 하나님의 뜻의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계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택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때에 적용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분야에 대하여 길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설명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주로 인격과 삶을 향한 올바른 자세에 관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해야 할 또 내려야 할 선택들이 있고 그래서 다섯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단계를 제시해 드린 순서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납득할 만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 번째 중요한 분야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를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께도 힘이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도 소원이 됩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까? 우리 타락된 육체의 본성은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생각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한 데서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락한 본성에 남겨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상으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새 성품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성결 조건 중 하나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새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40편 8절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가서 우리 심령에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납득해야만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기 원한다면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가장자리 같은 곳에 적어두시길 원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잊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옳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제게만 완전한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아름답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아십니까? 이 계획은 맞춤 계획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맞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가지신 뜻 속에는 당신을 향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제게 옳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게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그와 같이 기도할 때 종종 우리 마음에 관역 같은 이미지가 보입니다. 창 던지기 놀이에 사용되는 표적같이 원들이 그려져 있는 관역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표적 한가운데 있는 원을 적중한다면 제일 높은 점수를 얻습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점수가 점점 낮아집니다.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마치 그 표적의 중심을 맞춘 것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점수 기록판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10%나 아니면 20%나 아니면 60%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충격을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10%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90%는 하나님의 뜻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또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든지 뜻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반은 하나님 뜻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든지 밖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저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제게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제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희들이 자녀가 배고프면 너희가 돌을 주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돌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고통과 번민과 어려움이 함께 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질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겐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번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의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었고 더 확실한 확신이었고 더 편안한 편안이 없습니다. 그 반대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 뜻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더 절망되는 실패가 없고 더 비참한 비참함이 없으며 더 가슴 아픈 슬픔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몇 명 안 되는 허락된 사람들만이 발견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비밀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백하게 드러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질이며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부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공부가 여러분 심령에 깨달음을 가져다 줄뿐 아니라 격려해 주는 데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심령을 조아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중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찾아 고민해 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텐데요. 또 어떤 이는 변치 않는 진리를 만나려고 많은 세월 수행과 고행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으로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진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죄값을 대신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마음에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오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혹시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이나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0: 여러분, 사과씨 하나에 맺혀질 사과의 수를 상상해 볼 수 있으신지요? 사과씨 하나는 너무도 작게 보이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과씨 하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것을 깨닫는다면 씨 하나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사과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 하나리 반드시 땅 속에 묻혀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BBN 방송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이 복음의 씨를 심는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친구에게 알리기란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저희 BBN을 알리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에서 만난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책의 가치는 우리가 지불한 금액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가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적은 것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가 된다면 우리의 것을 흔쾌히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을 텐데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가 베푼 기도와 물질의 작은 후원이 잠자고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 선교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방송을 통해 매년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BBN 방송을 후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열매가 30배인지 60배 혹은 100배로 열렸는지 저 천국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후원에 직접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남극 지방에 살고 있는 순진한 백곰이 북극의 시베리아에서 살고 있는 흑곰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둘은 저녁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북곰이 백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극에서 살려고 하면 가장 추운 지역인데 햇빛을 잘 흡수하는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곰은 수줍은 듯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당돌한 흑곰은 백곰에게 자기 발전이 없는 곰은 곧 도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금정물을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그래서 남극곰은 자기 털을 금정물에 염색을 하였습니다. 정말 북극곰이 말한 것처럼 참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인가 총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리더니 사냥꾼이 남극곰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남극에 있는 곰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몸을 숨기려고 하였지만 흰 눈과 얼음만 있는 곳에서 검은 모습으로 물들어진 몸을 숨길 수가 없어서 포수에게 잡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고 하는 잠언 16장 21절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모습 이대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11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혹시 여러분 시제가 잘못돼서 약속 장소에 한 시간쯤 미리 가 앉아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시계는 우리의 삶 속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케줄을 담당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시계가 망가지면 또 시계가 잘못된 시간을 가르쳐주면 삶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의 영적 시계는 예수님의 시계에 그 시간이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많은 실망과 낭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계에 우리의 시계가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통해 일면 지각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1절로 3절에 보시면 한 사람, 즉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며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에 나사로는 어떤 병자로 소개되고 있고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데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마리아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됐기에, 즉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그러기에 그 사건은 1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은 이 나사로를 그 유명한 마리아의 오라버니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를 위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며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때는 앞에 10장 22절에 보시면 수전절이 언급되고 있고 이 수전절은 주후 32년 12월 중순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은 주후 33년 4월 3일이다 봤을 때 이 사건은 그 중간에 아마도 즉 주님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마르다는 아람어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요한은 이 자매들, 형제, 이 남매의 이름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상식을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용하신 목적을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말씀하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게 되지만 내가 다시 살릴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 이 내용을 모르고 있죠.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이로, 그 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전능하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관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11장의 나사로의 경우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구원의 주님이심을 이제 이 사건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나사로 한 개인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온 인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 나사로는 죽게 되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결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더 십자가형을 재촉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요한은 서술을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 받으실 영광은 당신의 십자가형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영광에 포함되어 있으며 결국은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생명의 주님이심이 천하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수님 받으실 영광이라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후에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한편 미안하지만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하기를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5절로 지쳐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지체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신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절에도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사로를 묘사했고요. 다시 여기 또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 사건의 분위기를 덮고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원문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운,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사랑하셨기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사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가르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야 이틀 후에야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유대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기에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사로가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께 전지하신 능력으로 그 사실을 아시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살리려 가노라 말씀하시며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겨 가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은 지체하시는 예수님 왜요? 본문에 의거하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게 됩니다. 이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에 빠져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하십니다. 지체하십니다. 지체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시각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 지각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늑장을 부리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절대 지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학교 다닐 때 지각 많이 하시던 분들 과연 예수님 닮아서 그런가요? 예수님 절대 지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석가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분은 이렇게 이 본문을 요약해 설명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사랑이심을 확인시켜주는 표적이라 이 주석가에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각하신다고 느껴질 때 첫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 우리 시계가 틀린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계를 고쳐야만 됩니다. 주님 시계가 틀린 게 아니고 우리 시계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면서 천지를 지으시며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때부터 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즉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성삼이만 계시는 상황 가운데는 시간의 흐름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eternally present 하신 시간을 뛰어넘으신 시간 당연히 위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시간도 만드셨기에 예수님이 곧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시간을 쥐고 계세요. 그분이 늦을 수가 없으시죠. 우리 예수님이

시간들이 서로 어긋나는 데에 있습니다. 내 시계는 한 5년 앞서가고 있는데 예수님 시계는 5년 뒤따라오는 것 같이, 아니요, 예수님 시계가 맞는 시간이고 내 시계가 틀려서 빨리 가고 있는 것임을 인정하시고 확인하시고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예수님 시계에 우리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타임 스케줄에 내 삶을 맞춰드리는 것, 그것이 퍼펙트 타이밍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한 타이밍에 아름다운 일들을 전개해 나가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시작과 끝,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하게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알 수 없게 해놓으신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그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대학 다닐 때 저는 제 아내와 상당히 오랜 기간 데이트를 했습니다. 약속을 정해놓고 많이 만났죠. 그러나 만나는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횟수 가운데 제 여자친구 김희경이 늦게 와서 제가 포기하고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늦게 가더라도 제 여자친구 김희경 자매는 저를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왜요? 올 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올 것을 알았기에 10분 늦어도 포기하지 않고 20분 늦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간 화는 나겠죠. 그래도 기다리죠.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결국 사랑은 신뢰와 분리할 수 없으며 기다림과 분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 움직이시잖아요. 많은 경우에 주님 움직이셔야 되는데 안 움직이십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사랑할 뿐더러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꼭 오실 것을 우리는 알기에, 신뢰하기에 우리는 불평해서 안 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지각하신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과거를 돌이켜보시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으로 느껴졌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각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었으나 결국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으며, 그것이 완벽한 주님의 타이밍이었고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더 멋진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전개해 주셨음을 우리는 회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조만간에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묘미라 할 것입니다. 묘미. 지난 목요일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만 더 맛있는 묘미, 주님께서 결국은 찾아오시는구나. 주님의 그 만남을 경험하는 그 기쁨, 그 환희, 삶의 묘미라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주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지각하신다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시계를 고치셔야만 됩니다. 여기 Daylight Savings Time 여름에 하잖아요. 시간 바꾸잖아요. 요새는 셀폰은 자동으로 다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시계는 내가 고쳐야 됩니다.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내 시계를 주님의 시계에 맞추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 고치셔야 돼요.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주님께서 지각하신다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좋은 선물을 기대해야 합니다.
더 좋습니다.

0: 좋은 선물을 기대하십시다. 지체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놔두신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틀을 일부러 더 유하시고 나사로 죽게 놔두시고 죽은 지 나흘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무덤 앞에 서셔서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하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주님이신 모습을 부활이오 생명이신 것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이틀을 더 요하셨고 나사로 죽게 하신 거잖아요. 나사로는 이렇게 죽음으로 해서 사흘 후에 나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됐고 그 결과 일약 스타가 됐어요. 나사로 이름이 유명해졌고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특별한 경험을 한 나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지체하심으로 이 더 좋은 선물 나사로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는 그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픔을 경험하며 오빠를 잃은 아픔 가운데 깊이 빠져 들어갔으나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경험을 함으로 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아픔이 가치가 있다 나중에 간증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모습을 직접적으로 시청과 교육으로 물증을 제시하시는 그 사건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직접 목격자가 됐습니다. 다시요 6절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들에게 더 멋진 선물을 주시려고 일부러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 엄청나게 위대한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은 주님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기에 이틀을 더 유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그리 쉽게만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있고 마땅히 이쯤에서는 주님께서 한번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주님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는 많이 했거니와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심을 확인하시며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던 지체하시는 주님 더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려고 당신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사로 병 낫게 하시는 것과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시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과 그 둘 중에 더 큰 영광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리 지체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픔이 있고 아니 실제 아프기도 하고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주님께 느껴오시는 경험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러기에 우리도 영혼에 접목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삶,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이었으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은 영생입니다. 제 아내가 종종 빵 만드는 기계로 빵을 만듭니다. 밀가루 반죽하고 필요한 이런저런 인그리디언트를 집어넣고 이제 빵튀기에 놓고 돌리면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면 이 맛있는 빵이 방부제를 쓰지 않은 오게닉 빵이 나옵니다. 빵이 점점 되어가는 과정 속에 아주 맛있는 냄새가 막 집안에 진동합니다.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배가 고플 때는, 특별히 배가 고플 때는 그 빵 냄새, 그 유혹, 너무나 괴로울 정도로 지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빵을 그냥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다려야죠. 빵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제대로 된 빵, 맛있는 빵이 나옵니다. 빵이 다 된 다음에 그 뜨끈뜨끈한 빵을 딱 깨면 김이 모락모락 나죠. 거기에 바다를 쓱 발라갖고 바다를 듬뿍, 아내가 안 볼 때 듬뿍 발라서 바다가 빵 속에 막 녹아들어가면 그 빵을 한번 이렇게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거의 천국의 맛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맛있는 빵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서너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그 빵이 맛있게 구워집니다. 미리 먹을 수 없습니다. 미리 먹고 싶으나 그리 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 전개해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셨다, 때를 따라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전개해 오셨거니와 앞으로도 멋있게 전개해 나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 지각하는 것 같이 느껴지겠으나 아니요,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한 타이밍이요. 그것을 기다려야만 맛있는 빵이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아름답게 연그러져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께서 지각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라고 했지만 다른 제목 생각해 본 것은 나사로를 죽 게 놔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아주 잘 대변한다고 여겨집니다. 나사로를 죽게 놔두신 예수님의 사랑. 이유는 더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나사로와 그 가정을 더 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픈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픈 경험을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여기 나사로와 그의 가정이 경험했던 이 아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커다란 절벽 같은, 가장 깊은 절벽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정의 그러한 어려움을 허용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미리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기도하세요. 주님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웠기에 그래도 허락하시면, 허용하시면 우리는 이 교훈을 마음에 담고 그래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일을 허락하셨겠지, 더 좋은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은 다 오늘의 삶에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거니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 이유는 전혀 없죠. 때로 주께서 뺏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풍요롭게 주기도 하시지만 아무리 풍요롭게 주셔도, 아니 죽은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전개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 가지 미스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그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알 수 없게, 측량할 수 없게 막아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맞이하며 시간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셔야만 됩니다. 내 시계로 측정하지 말도록 합시다. 시작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시작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곧 시작과 마지막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얘기할 것입니다. 스퍼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유리를 통해 보는 듯 희미하게 보지만 천국에서는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는 모든 지식객기가 풀리게 되며 모든 신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며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되며 어려워 보였던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지혜로운 섭리였음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모든 미스테리를, 모든 수수께끼를 다 볼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신비롭게 일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가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지각하시던가요?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 주님이 좀 밉기도 합니다. 주님 어쩌자고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 주님 더 좋은 것을 지금 굽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맛있는 빵을,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 우리는 믿음으로 그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아뢰드리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완벽하신 타이밍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일을 전개하실 것을 믿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제가 알기에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더 큰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립니다. 주님 시각에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많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미스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시간을 쥐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다. All powerful, all loving, 막강하신 전능의 또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처한 삶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을 근거로 또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do가 있고 무엇이 완료되었다라고 할 때는 do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의 차이를 영어 철자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기독교는 do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done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do, 즉 하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종교의식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두의 종교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던의 기독교를 알고 믿고 있습니까?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름철에 소나기가 한번 지나가면 대나무 밭에는 죽순이 파랗게 솟아나곤 합니다. 갓 올라온 죽순은 하루에도 눈에 보이듯이 그렇게 금세 자랍니다. 그런데 그 죽순이 그렇게 빠르게 자라기 이전에 약 5년간이나 그냥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 쑥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죽순에게 5년이라는 기다림의 오랜 시간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도 긴 시간을 기다리며 멈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그곳에 두시지 않고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BBN 라디오 방송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참으로 신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형식이 전혀 낯설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언제라도 청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매체가 순수하게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진행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라는 이 내용은 한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BBN 방송의 특색이 바로 이렇습니다. 광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 진행자에게 초점을 두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이 BBN 방송의 주인공이십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여러분들 빨리 마차를 당겨! 당겨서 마차를 당기고 나무들을 내놔! 나!
1: 오늘도 성벽을 새로 쌓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날마다 공사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무는 세월이었어요. 성벽을 쌓고 길을 새로 내고 높은 건물도 지었습니다.
0: 야 이놈아! 왜 건물 가리고 있는 거야? 빨리 얘들아!
1: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걸핏하면 채찍이 날아들었어요.
2: 이거 못 해먹겠어?
3: 그러게 말이야. 집을 떠난 지 지금 몇 년이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런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하다니.
1: 솔로몬 왕 시절입니다. 처음에는 외국에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으나 일이 많아지자 각 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부려먹었으니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4: 왕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 거죠?
5: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일을 끝내려는 거라고요.
1: 솔로몬 왕은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6: 공사장의 감독관을 바꾸도록 하라. 더 일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바꾸도록 해.
1: 이때 새로 뽑힌 감독관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6: 감독관.
7: 예, 왕이시여.
6: 인정사정 볼 거 없네. 잠을 재우지 않더라도 일을 빨리 끝내도록 해. 알았는가?
7: 예, 왕이시여.
1: 그러나 여로보암은 점점 불평이 생겼어요. 일을 시켜야 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마을 사람들이며 잘 아는 처지이기 때문이지요.
6: 이 사람아, 오늘도 밤을 새우란 말인가? 그러다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린 다음에 큰 성벽과 왕궁만 남게 되겠군. 그래.
7: 여러분 미안합니다. 왕이 이렇게 재촉만 하니 저도 괴롭습니다.
1: 그는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7: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을 달달 볶아야 한단 말인가? 외적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왕은 다만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을 뿐이다.
1: 그는 솔로몬 왕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 젊어서 그는 슬기로운 왕이었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잘 살피는 왕이었지만 지금 그는 나이가 들어서 자신밖에 모르고 있어. 시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주위에는 비위 맞추느라 정신없는 간신들만 들어차 있고 이 빌어먹을.
1: 이러한 불평불만은 서리 없이 주위에 알려지게 됐어요.
8: 여로보암 장군.
7: 예. 아니 누구십니까?
8: 나를 따라오시오.
1: 한 노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8: 나는 예언자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소. 그대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이제 솔로몬의 시대는 곧 끝날 것이요.
1: 얼굴색이 달라지는 여로보암.
7: 아니 나는 그냥 공사장의 감독관일 뿐입니다.
8: 알고 있어.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게 될 것이요.
7: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소문은 퍼지고 퍼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6: 아니 뭐라고? 내가 저를 감독관으로 임명했거늘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고 한단 말이냐?
7: 예,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6: 고약한 놈, 당장 그 놈을 체포해라.
1: 여로보암은 깜짝 놀랍니다.
7: 이거 큰일이군. 끌려가면 죽을 거 아닌가?
6: 어서 도망을 치십시오. 아주 멀리 도망을 치셨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7: 그래, 이집트로 도망가야겠어.
1: 우쭐거리는 마음에 함부로 입을 놀렸던 여로보암은 밤을 새워 이집트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7: 에휴, 빌어먹을 내 신세가 이렇게 되다니.
1: 이집트에 피해 살고 있으면서 여로보암은 점점 생각이 굳어졌어요.
7: 좋다.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내가 반드시 왕이 되고야 말 것이다. 솔로몬이 죽기만 한다면 내 당장 돌아가서 왕이 되고 말 것이다.
1: 그는 그곳에서 부하들을 모으며 은밀히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2: 나으리,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6: 오, 드디어. 그렇다면 내가 돌아갈 때가 됐군.
2: 어머니, 이제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야죠.
9: 당연히 그래야지. 나를 받아서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선포하게 해야 한다.
1: 솔로몬이 죽자 왕자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무조건 왕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대표가 모여서 그 사람이 왕의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본 다음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해 내려오는 순서였습니다. 이때 쏜살같이 이집트에서 달려온 여로보암.
2: 어떻게 됐나? 아직 왕의 선포식은 끝나지 않았겠지?
10: 예, 아직입니다. 내일 세겜에서 그 일이 열린다 합니다.
2: 때를 맞춰 잘 돌아왔군. 나도 세겜으로 가야겠다.
1: 이집트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왕자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
11: 그 솔로몬 왕에게 대들어서 할 말을 다한 사람은 여로보암뿐이라니까 그러네. 아, 그 사람이 그 훨씬 똑똑하고 용감해요. 이집트로 도망을 갔을 때도 이집트 사람들이 존경해서 그 딸마다 찾아와 절을 하고 그랬다는 거야.
12: 잠깐만!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지. 그게 도리 아닌가?
1: 모두 의견들이 각각인 채 세겜에 모이는 사람들.
13: 왕자님이 도착하십니다.
1: 이미 자신이 왕이 다 된 듯한 모습으로 군사들을 거느린 채 르호보암 왕자가 도착했어요.
2: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나를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여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정당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니 저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즉, 자신이 왕이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서라는 것이죠.
6: 저자가 르호보암이로군.
14: 예, 저자는 백성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1: 이집트에서 돌아온 여로보암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14: 어르신이 우릴 대표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6: 그렇지.
1: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한 가지씩 따지기 시작합니다.
15: 예, 말을 하라시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무수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2: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모두 국가를 위한 것이었지. 어찌 왕 혼자만을 위한 고생이었단 말이오?
15: 아닙니다. 왕은 자신만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는 수많은 세금을 거두어 건물을 세우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다치긴 한 줄 아십니까? 왕자님은 호화로운 왕궁 안에만 살고 계시니 백성들의 아픔을 모르십니다. 왕자님이 일태에서 한 번이라도 백성과 함께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13: 있어요!
1: 일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2: 저자가 이집트로 도망쳤다가 돌아온 그 녀석이지.
16: 그렇습니다. 저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2: 어디 말을 계속 들어보지.
15: 계속하시오. 예, 왕자님. 그러므로 왕자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몇 가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세금을 없애줄까. 그리고 둘째,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들어준다고 약속한다면 우리 모두 왕자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1: 엉뚱한 요구 조건 앞에 왕자는 당황합니다. 그는 부하들을 모았어요.
2: 저자가 저런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좋지?
1: 그 부하들은 대부분 성격이 칼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1: 왕자님, 지금은 시작인데 처음부터 저자들에게 얕잡아 보이면 안 됩니다.
17: 그렇습니다. 아니, 세금도 안 내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국가를 위해서 성을 쌓고 왕궁을 세우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일도 하기 싫어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11: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라고 할 것이며 일태에서도 불평하거나 게으름을 피운다면 당장 감옥에 넣어버리겠노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1: 왕자 로호보암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즉 그는 백성들의 대표를 달래는 대신 오히려 화를 더 건드려놓기만 한 것이지요.
2: 모두들 들으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어. 당분간 세금은 더 많아질 것이며 그리고 불평불만자들도 모조리 체포할 것이오.
12: 일 끝났구만. 끝났어.
14: 예. 왕자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17: 돌아갑시다. 더 들을 것도 없어요.
1: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왕자를 따라왔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가 버렸어요.
12: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8: 저런 왕자를 왕으로 모실 수는 없는 거 아니오?
2: 옳습니다. 우리는 새 왕을 세워야 합니다.
12: 아이, 누구를 말인가?
2: 우리들의 새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여로보암밖에 더 있습니까? 그분은 솔로몬 왕 시절부터 용감하게 자기 할 바를 다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18: 맞습니다. 그 사람 같으면 우리도 반대는 하지 않겠소. 어떻게 됐든 솔로몬의 저 어리석은 아들보다는 더 나으니까.
12: 자, 그러면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뽑고 우리도 이곳에 왕궁을 세우고 성도 쌓기로 합시다.
2: 감사합니다.
1: 큰일이라 해도 그 처음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세상에 이름을 떨쳤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2: 우리는 북쪽 사람들끼리 뭉쳐야 합니다. 이미 솔로몬의 아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부릅시다.
19: 불쏘!
1: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열두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중 남쪽 지역에는 유다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유다지파는 그 숫자가 전체 이스라엘의 절반이나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져 살고 있었으며 나머지 열한 지파는 북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유다지파 사람이며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 사람이었어요.
12: 자,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우리끼리 따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2: 예, 우리끼리 좋은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 만세!

0: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왔던 르호보암은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1: 아니, 북쪽놈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웠어?
2: 예, 그 반역자 여로보암을 왕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1: 이놈들이 나라를 절반으로 가르다니, 이 반역자 같은 놈들.
3: 당장 군대를 일으켜 놈들을 밟아버려야 합니다.
1: 좋다, 군대를 모으라.
0: 당장 전쟁 준비가 시작됩니다.
1: 나쁜 놈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절반으로 나라를 가르자고? 이놈들을 모조리 쓸어볼 것이다.
0: 날마다 군대들이 모여듭니다. 모두 유다지파 청년들이었어요.
4: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5: 그렇댔나 봐요.
4: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형제였는데.
5: 왕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우리 백성들까지 싸움터에 끌어넣는 거 아닙니까?
4: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걸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0: 북쪽에서도 야단이 났어요.
6: 이 군대는 남쪽이 훨씬 더 많은데 야단 났군.
7: 예, 군대뿐만 아니라 무기도 대부분 남쪽 무기창고에 있습니다. 말들도 대부분 그쪽에 있습니다.
6: 우리는 이 가진 것이라고는 몽둥이와 돌멩이뿐인데.
7: 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든 우리도 준비는 해둬야 합니다.
6: 돌멩이와 몽둥이일망정 준비하도록 해라.
0: 북쪽에서도 불평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4: 나라만 새로 세우면 그 전보다도 더 잘 살게 되고 평화로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군요.
8: 그러게 말이에요.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전쟁이라니. 뭐니,
4: 전쟁을 한다고 세금 내라는데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8: 일터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대신에 이 전쟁터로 이젠 끌어가는 거 아닌가요?
4: 그러니 함께 뭉쳐 살아야 하는데

0: 이게 무슨 소리지?
1: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는 스마야라는 한 예언자의 귀에 돌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 너는 가서 왕을 만나라. 나는 너희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결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며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제각기 살아가게 할 것이다.
1: 스마야는 즉각 왕궁으로 달려가 이 말을 전했어요. 그러나 코웃음을 쳐버리는 르호보암 왕.
0: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아니, 그런 중요한 일이라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왜 그대에게 나타난단 말인가? 이 나라의 왕은 나 아닌가?
1: 그는 예정대로 아침이 되자 군대를 출발시켰어요.
0: 진격하라!
1: 그러나 그 순간 쏟아져 들어오는 무서운 바람, 눈앞이 안 보이는 흩뿌연 모래,
0: 저럴 수가!
1: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군대를 보며 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0: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군대를 거두겠습니다!
1: 하마터면 남과 북이 피비린내 나는 큰 전쟁을 치를 뻔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소리.
2: 너희는 서로 싸우지 않고서도 좋은 이웃으로서, 좋은 형제로서 각각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 원하는 바이니 너희는 힘써 각기 좋은 나라를 이루도록 하여라.
1: 이제 남과 북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고 맙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얘기를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참된 의미를 깨달으셨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액세서리의 하나로 생각하시거나 또 교회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신다면

현재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의 빠른 범용화,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이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장소에서든 인터넷에만 연결된다면 전문 지식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BBN 성경대학은 해외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한 성경 지식을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항상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BBN 성경대학의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 가까운 뒤뜰을 가진 친한 이웃으로서 두 부인들이 그만 친근한 라이벌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두 분은 매주 월요일 날 가세타간 빨래를 자기들의 그 야외 빨래줄에다가 서로 먼저 걸려고 경쟁을 했대요. 옆집 부인이 또 이겼다고 한 분이 말을 했지만은 다음 주간에는 이분이 이길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분은 여전히 매우 친한 경쟁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10여 년간 뒷골목을 함께 쓰면서 이분들은 서로 간의 그 지혜와 이야기와 희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누었대요. 성경은 그와 같은 우정의 미덕을 매우 다정한 표현으로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말하기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잠언 17장 17절이죠. 그리고 또 27장 9절에는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또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위대한 친구는 별명이 예수님이죠. 제자들에게 사랑을 담은 우정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17절에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세상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철학자 가운데 니콜라스 볼드스트로프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듣는 이들을 천한 인간의 위치에서 확실한 믿음의 동반자로 높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멋진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과의 우정에서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잘 배워서 우리가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낭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의로운 존재일까요? 우리는 의로워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의로움을 우리는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의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우리의 의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결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의를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구원을 위해 행위를 강요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설교에서의 주된 주제예요. 행위를 통해 우리의 의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율법이기 때문이죠.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환영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군중들 가운데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의 구원은 결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다른 운동과는 달리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평소에 착실한 연습과 또 끊임없는 인내만이 좋은 기록을 보장해 줍니다. 간혹 인생에서 반칙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의 승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들을 성실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마라토너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 자신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과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죽음,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 무서운 사고, 자연재해 등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한 방울만 찍어다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것마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어차피 몰라서 여기 들어왔지만 우리 집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전도하게 해서 이 지옥불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귀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뜨거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지금 한국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전도도우로 돌아가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됩니까? 물론 음식을 먹어야 살겠죠. 뿐만 아니라 먹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인간의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삶을 더 편하고 우아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이 채워졌다고 해서 참으로 만족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돈이나 명예가 우리 삶의 행복을 완전히 보장해 준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방종과 전쟁과 범죄 가운데 아우성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에 관한 대답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BBN의 모든 운영 재정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순수한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오시는 후원금은 방송국 직원들의 생활비를 비롯해서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며 또한 새로운 지역의 방송 기지를 건립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홍보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 방송 사역자들의 사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하고 그 나머지는 더 많은 곳에 방송을 보내기 위해서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사역의 물질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은 웹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용납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로운 것도 발견하시기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서와 용납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은 멋진 삶 만들기 30일 시리즈로 전해드립니다.

소경인 헬런 켈러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소경인 헬런 켈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인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작은 씨앗에서 수만 개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비전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의 욕